0: 는 법이니까요.
1: 맞습니다. 이왕 순종할 거 확실하게 순종하고 또 이왕 믿을 거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불안 걱정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준비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0: 아멘.
1: 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건요,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겠죠?
0: 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뜻에 확실히 순종하는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아멘. 자, 오늘도 확고한 믿음 그리고 확실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또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챙겨드려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샵 933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준비된 성경 네 구절 다 받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들을 준비했는지 한 구절씩 소개를 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말씀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 아멘.
0: 아멘.
1: 근데 진짜 이게 와, 이 확실한 믿음 그리고 뭔가 선명한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0: 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는데 참 제 모습인 것 같아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아, 이 말씀 이게 제가 발견하고 나서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0: 아멘. 아멘. 누가복음 말씀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다음은요.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1: 아멘. 이 온전히라는 게 더욱더 오늘은 더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26편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0: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의 드람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근데 앞서서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시편 26편 1절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와, 이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영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저도요.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1: 네네네.
0: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 내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바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1: 네네.
0: 근데 우리 솔로몬 보면 성전 건축을 이루고 사실은 굉장히 큰 업적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자신의 공로라든지 아니면 연애를 베풀다든지 그럴 네.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을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1: 아하.
0: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죠.
1: 네.
0: 그런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솔로몬 왕도 이렇게 큰 업적을 두고 이루고 나서 자신의 공로라든지 어떤 자신의 성취에 도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는데
1: 네.
0: 난 어떤가? 난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예뻐하셨지? 왜 다윗을 예뻐했지?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1: 예.
0: 근데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을 따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크고 거대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0: 향하는 걸 바라는구나. 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1: 네, 너무 좋네요. 너무 귀한 저에게도 이제 교훈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흔들리죠. 예,
1: 정말 나의 공로를 정말 드높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0: 그럼요.
1: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많겠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조차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주님 이러한 저의 마음을 좀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참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렇게 네 가지의 말씀 나누는데요.
1: 네.
0: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도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선정했습니다.
1: 네.
0: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랑의 뜰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1: 맞아요, 네.
0: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 정보 이용료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는 거니까
0: 네.
1: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또 끊김없이 뭐 주파수에 제한 없이 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이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진행해 주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니까 예, 문자 여러분께서 어플리케이션 잘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실시간 채팅이 있거든요. 그 채팅에 뭐 오늘처럼 씨앗 뭐 이렇게 아니면 키워드 남겨주셔서 준비된 선물 동일하게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1: 그럼요. 두 개씩 드리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뜻한 오늘의 기도문.
0: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 전송됩니다.
1: 자, 오타나지 않게끔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타 없이 조심해 주시고 키워드만 문자 남겨주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문장으로 보내주셔서 더 풍성한 나눔으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두 글자거든요. 오늘 두 글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조금 어렵죠.
1: 네. 일단 집사님께서 힌트를 좀 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힌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인터넷으로 뭐 미장원이라든지 식당 예약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 예약이 돼요. 그러면 땡땡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1: 땡땡 문자가 오죠. 네.
0: 네.
1: 행동 문자.
0: 그리고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땡땡되고 땡땡 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1: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 첫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거든요. 거기에 후렴의 가사에 보면 내 영혼이 띵동되고 띵동되었사오니 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그 띵동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키워드를 많이 묵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1: 네.
0: 오늘 또 이렇게 키워드를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나? 이거를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 그리고 이게 큰 힌트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익숙한 어떤 성경 구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띵동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띵동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키워드가 이제 노출이 됐어요. 네, 키워드가 노출이 됐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너무 긴 말 필요 없이 또 키워드를 바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집사님 오늘의 키워드 히읗 지읒의 초성을 지니고 있는 두 글자거든요.
0: 네.
1: 자, 공개해 주실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확정입니다.
1: 네. 확정됐습니다. 땅땅땅.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확정했습니다. 땅땅땅.
0: 아니 확정하니까 제가 예전에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했었거든요.
1: 그래요? 예전이라면
0: 네.
1: 지금은 조금은
0: 몇 년 전인가?
1: 가물가물하신 상황이군요.
0: 훈련 받을 때
1: 네.
0: 이걸 다 암송을 했었는데
1: 네.
0: 38

0: 38절부터 39절이 떠오르더라고요.
1: 38절, 네. 39절이요?
0: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정하고 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함께 나눕니다.
1: 근데 그거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때는 좀 이제 이런 마음이었죠. 이 말씀 구절을 좀 암송하며 뭔가 교만한 마음이지만 있어 보이겠다.
0: 저도 그랬어요.
1: 네, 그래가지고 그걸 암송하고도 했는데 정말 항상 그거를 이제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였지 순서도 너무 헷갈리고 그 다음에 막 건너뛰기도 하고 그랬어요.
0: 근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맞아요. 감사합니까?
1: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0: 네.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되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땅땅땅. 이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확정입니다. 확정.
1: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좀 잘 챙겨가시면 좋을 텐데, 자, 이번 주 말씀 씨앗 이미지는 약간 이제 그 한국 전통 그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한국화.
1: 네, 한국화를 좀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계속 이번 주 좀 그렇게 나갈 예정인데, 보시면서 마음 좀 너그럽게. 아, 좀
0: 좋은데요?
1: 품고 좀 하나님을 향해서 좀 고상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시간 흐르고 있는 찬양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찬양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안성진의 찬양 함께 나눴는데 집사님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따라 부르시면서 그 은혜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0: 너무 좋잖아요.
1: 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사실은 모티브가 된 이제 말씀이 앞서 이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 앞구절이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0: 네. 그러니까
1: 그 앞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0: 어.
1: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0: 어.
1: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이제 이 그 노래를 할 당시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적군들과 대적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다윗의 고백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근데 그 뒤는 더 막 힘차게 노래합니다. 내 영광아 볼지어다 깰지어다 기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주님만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결국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애매하게 그냥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고 분명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아요. 그 쉽게 생각하면 우리 PD님 되게 아내분 사랑하시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리고 네. 아이들 되게 사랑하잖아요.
1: 네.
0: 이거는 그 사랑은 확정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잖아요.
1: 예.
0: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합니다.
1: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시한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0: 아멘.
1: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자,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또 다소 흥분을 했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확정입니다.
1: 확정입니다. 확정. 자, 문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말씀 씨앗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0675번님께서 씨앗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0: 아멘.
1: 고백해 주셨고요. 3326번님.
0: 아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분명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1: 마음이 확정되면 이런 고백은 너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고 또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신 씨앗을 심습니다. 7801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4780번님.
0: 네, 말씀의 씨앗으로 마음의 토양을 잘 만들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행복한 날 보내세요.
1: 너무 막 이게 정말 좀 수채화 같이 풍경처럼 너무 아름다운 문자예요. 문자가 막 하나의 작품 같네요. 감사합니다. 2096번님께서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확정합시다. 감사합니다.
0: 아멘.
1: 라고 또 고백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2739번님.
0: 아유, 싱그러운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씨앗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 아, 표현해서 막 향기가 나네요.
0: 네, 싱그러운 가을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0675번님께서 나의 마음이 평생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늘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옵소서. 라고 또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요. 자, 그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찬양 가사를 많은 분들께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1247번.

0: 근데 이렇게 뭔가 하나의 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네.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하루 종일 부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그럼요. 하루에 찬양 한 곡씩 계속 되새기면서 또 그 네. 가사를 묵상하면은 사실 찬양이 기도잖아요. 네. 내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앞서 나눴던 그 찬양이 오늘 뇌리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불러보시기를. 가다가 갑자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가다가 또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렇게 마음에 잘 다져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413번님이시네요.
1: 네, 주님의 일을 풍성히 거두고 마음을 내려놓길 원하고 아 주님께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0: 아멘. 그렇게 확정되어 나아갈 때 우리 삶은 결코 요동함이 없고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애매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뭐 뜨뜨미지근한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에는 실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5687번님.
1: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자, 그리고 4588번님께서 이행시를 지어주셨어요.
1: 네.
0: 확.
1: 확실하게 살 수 없이.
0: 실수 없이.
1: 아, 확실하게 실수 없이. 제가 실수를 했네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0: 정.
1: 정말 감사해요. 날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게요. 확정.
0: 이거 이제 문자 확정됐습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또 꼭 실천하시기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면서요. 네, 9358번님이시네요.
1: 네,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확정합니다. 아멘. 아니 그런데 저는 오늘 방송 키워드 보면서 이 확정이라는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문장들이 올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이 확정으로 이렇게 귀한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0: 네,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계속해서 그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금방 또 이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이 9358번님 문자는 이제 뭔가 게시해놓고 싶어요.
1: 너무 좋아요.
0: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확정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구약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늘 뭘 섬길지 너 좀 마음의 확정을 좀 지어라.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확정한다. 그 고백이 딱 나오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0050번님이시네요.
1: 네. 기도문을 가족들과 공유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3352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볼게요.
1: 아 너무 굿 아이디어입니다. 오늘부로 사랑했더란 고정 청취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막 힘이 나는 문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또 풍성한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분도 이행시를 지어주셨어요. 5457번님 자 확 확신은 오직 주님께 두고 정
1: 정답은 정?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봅니다.
0: 이야 엄청난 이건 책의 제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1: 저 한참 읽었잖아요. 한참 네.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또. 와, 대단하십니다.
0: 일단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확신 가지고 그리고 남은 어떤 정답들은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믿음과 실천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이행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도 방송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 역시 확정됐습니다. 8865번님도 문자 주셨고 오늘 갑자기 왜 많은 분들께서 이행시를 지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안 읽을 수가 없네요. 네, 확
1: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0: 정
1: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0: 아멘, 아멘.
1: 아니 근데 PD님도 되게 잘 지으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확
0: 확실하게 뭐 정. 이렇게
1: 정
0: 정답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1: 아멘.
0: 아니, 너무 갑작스럽게
1: 갑작스럽지만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아닙니다. 확실한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 삶은 신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찬양 한마당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풍성한 찬양의 은혜 여러분께서 또 장작을 많이 좀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영어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The Love of God,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저희 찬양 한마당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1: 고품격 찬양 토크쇼 사랑했더란 찬양 한마당.
0: 자, 사랑했더란 매주 화요일 일부 시간 찬양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라이브로 찬양도 함께 부르는 시간 갖고 있죠.
1: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방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 시간 찬양 한마당에 함께하는 소중한 멤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혜림 자매가 복귀했습니다. 찬양하는 우혜림 자매님 방문해 주셨고요. 자, 지난주에는 건반 치고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부근부터 하셨는데 오늘은 건반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0: 건반 치는 우리 또 김하영 자매님 함께해 주시고요.
3: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우리 또 북치고 장구치고 그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줄 아는 우리 김건균 형제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4: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들 컨디션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4: 아, 괜찮은
0: 네.
4: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건균 형제님. 네.
4: 생각보다.
0: 혜림 자매 아프지 마시고.
2: 예, 감사합니다.
0: 항상 강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2: 아, 네.
0: 아, 그리고 아영 자매님 오늘 웃음 컨디션 괜찮습니까?
3: 네, 아주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많이 웃어주시고 또 방송가족분들께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참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한마당에 이 시간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하나의 청

0: 청년부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나라 청년부, 특별히 뜨란 청년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문자 보내실 때 괜찮으시면 몇 학년인지, 이제 나이로 인해서 몇 반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몇 학년인지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40대니까 저는 4학년 이렇게 하고, 뭐 3학년입니다. 저 5학년입니다. 저 뭐 6학년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라고 그 찬양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약간 이제 가을이고 하다 보니까, 가을은 좀 뭔가 감상에 빠지기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나름의 주제가 나를 울린 찬양이 뭐가 있는지.
1: 아, 나를 울린
0: 나를
1: 찬양.
0: 눈물 짓게 하고
2: 약 감성에 짓게 하는 찬양.
0: 그쵸.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곡들이 어떤 곡들이 있는지 이제 방송가족분들께서 추억의 서랍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곡들을 하나하나 이제 꺼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그렇습니다. 네. 샵 9330번으로 그 찬양 제목을 문자 남겨주시고, 다만 보내실 때 몇 학년입니다라고 남겨주신다면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8865번님께서 저 4학년입니다. 4학년 2반이라고 붙여주시면서 학년까지 학년만 남기시면 된다니까요. 4학년입니다 하시면서, 자 오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 나누고 싶습니다.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것도 얼마든지 눈물 지을 수 있는 찬양이니까요. 네. 우리 멤버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우리 건균 형제님, 앞서서 이제 잠시 저를 눈물 짓게 한 찬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2: 제가 사실 막 눈물을 잘 흘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0: 아, 네네.
2: 막 눈물이 나도 이렇게 안 나야지 하면 뚝 이렇게 멈추는 스타일인데.
0: 눈물이 조절이 가능하시네요.
2: 저는 약간 근데 이제 찬양만 하면 그게 조절이 안 돼요. 아하. 그래서 막 찬양 인도하면서 혼자 울고.
0: 사실 약간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조절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남자가 어떻게 울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약간 찬양을 하면 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3: 그쵸, 찬양 앞에 남자가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2: 다 자녀죠.
1: 맞아, 맞아.
2: 그래서 뭔가 찬양 앞에 솔직해지는 네. 느낌이라 너무 좋은데, 생각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좀 말해도 될까요?
0: 예, 아, 예.
2: 네. 첫 번째는 진리라는 찬양.
0: 아, 진리 항상 이제 말씀해 주시죠.
2: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찬양 제목이 뭐였죠?
1: 저희들도 모르죠.
2: 충만.
1: 충만. 아, 충만.
0: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2: 그 두 개가 더 얘기할 건데요. 네. 하나는 표대를 향하여.
0: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
0: 은혜. 은혜. 내가 누려왔던
2: 모든 그냥 은혜 찬양하면서 은혜 가사를 생각한다기보다 은혜를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은혜.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
0: 맞아요. 우리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2: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내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시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저는 이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 찬양이 왠지 모르게 계속 제가 막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막 눈물 짓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기 원한다라는 그 어떤 고백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깊숙하게 다가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가 아니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표현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2: 친구 된다는 말.
0: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하면 이제 저는 특정 부분에서 참 감동적인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부분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그 부분. 주님 나의 신음에도. 남자가 어떻게 울어? 그랬습니다. 우리 아영자매는 어떠세요? 네.
3: 저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전 두 개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0: 네.
3: 하나는 다윗의 노래.
2: 다윗의 노래. 그 사람 기가 막히죠.
3: 시편을 이제 바탕으로 쓰여진 찬양인데, 가사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0: 네.
3: 근데 참 울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가사인지 잠시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3: 네, 가사가 이제
2: 그는
3: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0: 아, 네.
3: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리.

0: 이 부분만 들으면 이제
1: 네. 어, 벌써 약간 좀 울컥하신 것
0: 같아요. 맞아요. 아주 네. 네. 어. 제 눈물 버튼 찬양입니다.
1: 아, 네. 아, 뭐 사실 제가 집사님께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집사님 열심히 또 곡을 기억하시더라고요.
2: 옆에서 계속 찾아보고 계셨어요.
3: 네. 옆에서 계속 찾아보고 계셔.
4: 제가 기억력이 약해서 저는요 네. 나이가 나인 만큼 여정.
1: 여정. 아~ 아~ 한나형의 여정.
4: 어,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아,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여정. 네. 예.
1: 와, 여정.
5: 여쭤보길 잘하셨을 것 같아요.
4: 어, 찾아봤잖아요. 가사 생각 안 나가지고.
1: 여정이 사실 지금 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네. 뭐 헌금송이라든지 특송할 때 어,
0: 맞아요.
1: 많은 이제 성악가 분들께서 그 곡으로 이제 특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 네. 네.
1: 나의 눈가에 네. 눈물이 지고.
4: 어,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0: 그나마 집사님 울려드려야 되니까.
3: 오늘 그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가, 괜찮으십니까?
4: 아, 저,
1: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근데 우리 그. 그 해림 자매님께서도 아. 뭐 한번 좀 잠시 나눠주신다면요.
6: 어, 저도 여정이란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1: 그래요?
6: 너무 오. 저는 그 이상하게 그 찬양을 들으면 저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아. 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맞는 가사는 아니지만 아직은
1: 그쵸.
6: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지 아직은 그래도 아니지 않나 하지만
1: 네. 어머니가 떠오르는 곡이고
6: 네,
1: 우리 집사님께서는 본인이 떠
4: 아, 사랑합니다
6: 그리고 또 네, 저도 네. 사랑합니다 네. 또 저는 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라는
1: 아, 너무 유명한 아,
6: 네, 찬양을 너무 들었을 때 그 그 잔잔한 그 아니 찐찐한 감동이 확 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근데 나요.
1: 근데 그 찬양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5: 아,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1: 네.
5: 그렇죠. 네,
6: 하나 하나 그 저를 지으시면서 그 품으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네. 생각난다고 해야 되나?
1: 그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정말 가장 값지게 빚어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주님과의 우리 사이 관계를 너무 잘 나타내는 말씀 구절이고 또 그것을 찬양으로 너무 아름답게 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감동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이제 굉장히 추억의 그 서랍 속에서 많은 찬양들을 지금 꺼내서 지금 우리 문자를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그 많은 찬양들을 함께 나눴지만 그 중에 한 곡을 좀 정하고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눈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문자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제 다수결로 한다면 이거 저희가 불러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좀 일찌감치 좀 정하겠습니다. 여정.
4: 네.
1: 여정. 소프라노 한나 형이 불렀고요. 또 네, 정말 이 시대에 이분의 이름이 너무 많이 요즘에 거론되죠.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여정.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2: 아멘. 아, 정말 아멘. 아름다운 찬양이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또 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또 은혜를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제 그 송경민 목사님의 또 그 비교적 최근에 나온 찬양 중에 그 힘겨운 길을
1: 힘든 길 걸어가는 그대.
3: 죄송해요.
1: 아, 괜찮습니다. 네,
2: 힘든 길 걸어가는 그대요라는 네. 그 곡도 참 이제 같이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2: 이왕 이제 그 같은 어떤 그 가사적 맥락 속에서 좀 찬양을 들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찬양 한마당 오늘 나를 또 눈물 짓게 한 나를 울린 찬양 네, 좀 나눠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께서 장문의 문자를 이제 정말 그 각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테니까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8865번님께서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 이어서 자 3113번님께서 반을 안 남겨주셔도 되는데 저 4학년 9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제 이 찬양은 어느 순간 이제 교계에 등장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은혜 이후로 이제
1: 맞아요.
2: 교계를 강타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붙잡고 나가는 찬양 사명과도 같은 네. 찬양이 된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네.
2: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죠. 자, 0747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집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4: 네, 3학년이 얼마 남지 않은 참이래요. 대학생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눈물 짓게 한 찬양 예수 아름다우신 생각납니다.
2: 아, 예수 아름다우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2학년인 거잖아요. 2학년.
3: 네. 아, 좋겠다. 아니죠. 3학년이
4: 얼마 남지 않은 38, 9 뭐 이러지 않을까요?
2: 아, 3학년 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아, 전 30대가
1: 저도 반대로 이해했어요.
2: 아, 저도 약간 30대가 네. 얼마 남지 않은 걸로
3: 부럽다고
2: 이해했는데.
3: 했는데.
4: 아, 그럴 수 있나?
2: 네.
4: 아, 여튼 부럽습니다.
2: 남은 시간 네. 해석하기에 따라
3: 다르겠지만
2: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예수 아름다우신 이찬양. 이찬양은 우리 그 권균 형제님이나

0: 해림 자매님이나 아영 자매님이 참 이제 좀 익숙하게
1: 좋아합니다.
0: 많이 네. 또 불렀을 것 같네요.
2: 맞아요.
1: 네. 뭐죠? 네.
0: 네. 9915번님 문자 주셨네요.
3: 4학년이시고요. 부흥 찬양입니다. 새벽기도 40일 때 찬양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고 기도했던 곡 부흥 찬양입니다.
0: 자, 이게 사실 2000년대 이제 정확하게 1999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 발매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발매가 됐는데 진짜 엄청나게 이거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이제 그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진 기초들이 각자에게 삶에 있어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각자 삶에 무너진 기초가 있을 텐데 그 기초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참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자, 또 은혜 받은 찬양.
3: 기도할 수 있는데 네. 성년 때 아주 많이 부르셨다고 해요. 6학년입니다. 네.
0: 선배님께서
3: 282번님
0: 이거 다 아세요 혹시?
2: 네.
0: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1: 아 다른 건가 봅니다. 비슷한 가사였던 것 같은데.
0: 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1: 이게 앞 가사가 뭔가 약간 그런 이런 거였어. 이게 뭐였지?
0: 아,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 경근이 형님.
1: 찾아보겠습니다. 네.
0: 정정해드렸습니다. 네.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1: 큰일 날 뻔했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학년입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뭐 이게 이거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찬양 같거든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나나다다다 몰라요. 아이들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4: 도와드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3: 네, 모르는 찬양이라.
0: 아, 그래요? 몰라요? 네. 6학년 네, 1278번 님. 아니 맞죠? 1278번 님께서 축복송도 있어요. 송정미 사모님의 축복송.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근데 이 찬양은 진짜 축복 받을 때 이제 들으면
3: 맞아요.
0: 진짜 막
3: 정말 좋죠. 네. 뭉클하죠.
0: 그러니까요. 네. 자, 0360번님. 저 5학년입니다 하시면서.
3: 고교 시절에 전도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문학의 밤때 5학년이니까 문학의 밤때 친구랑 불렀던 찬양인데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울고 울컥했던 찬양이에요.
0: 어떤 찬양이죠?
3: 나의 제가. 사랑 나의 생명.
0: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거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164번님. 복음송. 네. 너는 아느냐.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3: 6학년 네. 9반이시네요. 6학년.
0: 이 복음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와서 부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찬양 꼭 듣고 싶네요. 저 6학년입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어요. 너는 아느냐. 이 찬양 꼭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주님의 사랑이 많이 이런 가사에 있나 봐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안 그래도 집사님께서 또 주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더더욱 그래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2460번님 문자네요.
3: 아, 극동방송 너무너무 오랜만이고요.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종일 듣던 라디오를 요즘은 아침, 저녁 그리고 차 안에서만 듣고 있어요. 오늘 간만에 연차 내고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4학년이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바로 떠올랐어요. 헌신예배 때 특송으로 했었는데 가사가 너무너무 뭉클합니다.
0: 이게 약간 하나님의 부르심 후속곡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피아 워십에 있어서.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후에 이제 또 바로 발매가 됐던 나는 주를 네.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찬양도 너무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많이 부른다기보다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결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5: 맞아요. 찬양 가사가 진짜 너무 좋아요.
0: 네.
5: 제가 사실 이 찬양을 제가 가이드 녹음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 곡을 받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이게 가이드를 하셨어요?
5: 네.
0: 원래는 해림 자매님께서 부를 뻔 하셨군요.
5: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목사님만 아시겠죠? 네. 그건 목사님만 아시지만 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네. 신선했.
0: 아, 그래요. 하고. 근데 이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찬양이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약간 겹쳤어요, 한때. 한때 그랬다가, 전혀 다른 곡이구나. 왜냐면 곡 흐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5: 맞아요.
0: 가사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

0: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찬양도 떠올라요. 그 성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도 떠오르고 네 아무튼 네, 귀한 찬양을 또 보내주셨고 근데 이 찬양을 저희 또 직원 특송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1: 아~
0: 직원 특송 부르는데 부른 직원들도 눈물 바다고 듣는 직원들도 눈물 바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귀한 찬양이죠. 이제 꼭 오늘 좀 부르거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8902번님
1: 3학년이고요 주가 일하시네 듣고 싶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0: 저는 이 가사 보면 이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2: 그러니까 맞아요.
0: 우리의 태도를 좀 잘 결단하게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자, 0340번님 문자까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1: 6학년이고요. 또 이 글을 지금 적고 있는 이 시간도 눈물이 난다고 하셨네요. 아, 두 곡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 두 번째는 빛이 없어도입니다.
0: 아, 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빛이 없어도라는 찬양을 이제 문자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때 잘못 말씀을 좀 드렸어요.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늘사랑, 늘노래 찬양팀이 있었어요. 이제 늘노래 찬양팀이 먼저 불렀었고 그 뒤에 이제 많은 팀들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3: 다가오시네.
0: 맞아요. 어떻게 뭐 진짜 옛날 찬양인데?
3: 네,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의 좋아하시는 찬양이어서 자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의 고백이 많았거든요. 빛이 없어도 정말 우리 환하게 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가사를 고백했었는데 자, 이 중에서 한 곡을 저희가 좀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영자매님 오랜만에
2: 네.
0: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찬양을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2: 아 후보가 참 많아서 어렵지만
0: 네.
2: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0: 아, 네. 이 찬양 좋죠.
2: 한번 모두를 울려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각오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께서 그 계신 자리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지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확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아, 참. 아, 해림자매님 이 찬양 음원 나왔으면 좋겠네요.
2: 목사님 듣고 계신가요?
1: 목사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2탄 안 나옵니까? 정말. 아. 네. 아, 너무 아깝대. 아. 가이드 딱 듣고 피아 워십이 오, 이거다. 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우리가 불렀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2460번님께서는 이제 이 가사까지 쭉 보내주셨어요. 아,
0: 이거 치시면서 아마 또 은혜 받으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를 또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9797번님께서 저는 6학년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찬양 모두 다 나왔어요. 모두 은혜로워서 감사하고 저는 항해자 부르면서 혼자서 크게 부르고 눈, 코 빨개져서 울고 또 울고 힘들었던 시간에 시원스레 눈물을 쏟아내면서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항해자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치열한 삶을 좀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3: 맞아요.
1: 그러니까 좀 거친 항해 속에서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한 그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그 가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면 눈물이 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게 좀 좀 조심스러운 게 있다면 이제 워낙 부르기가 어려운 곡이다 보니까
3: 그쵸
1: 전화를 놓지
3: 네, 샤우팅 네.
2: 왕년에 노래 좀 해보신 그쵸. 남자 청년분들은 꼭 한 번씩 도전해봤던 네. 곡이 아닌가
1: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2: 많이 부르셨어
1: 불러보고 싶으니까 집에서 혼자 많이 불러 집에서
3: 샤워하시다
1: 주나를
4: 놓지 마
1: 아유, 또 좀 대선배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8329번님.
0: 네, 7학년이시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싶어요. 친정엄마가 치매에도 그 찬송만 하면 따라 불렀다는 생각이 납니다.
1: 아, 얼마나 사실 감동적이었을까 싶네요. 사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좀 어떻게 보면

0: 하면 이 치매라는 것이 이제 잘 이제 뭔가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찬양을 사모하고 많이 부르셨으면 이 멜로디만 나와도 함께 따라 부르셨다는 거 보면서 아유 네, 의미 있는 찬양 같아요. 네. 그리고 0594번님이시네요.
1: 아, 6학년이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찬양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0: 이 찬양 하나님 사랑은 분명하여서 우리가 아. 뭐 이 찬양인 것 같긴 한데요.
2: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0: 아닌 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3932번님께서는 저도 토기장이 찬양 너무 감동받았어요. 특히 아들 수능시험 날 아침에 정성껏 빚은 그 예쁘고 소중한 아이를 제게 보내주셨음을 저 역시 그 예쁜 아이로 빚어서 한참 둘러보시다 우리 부모님께 보내주셨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생명으로 좀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영 자매님도 혜림 자매님도 건균 형제님도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니까.
2: 아멘 아멘.
0: 네, 그리고 네, 9297번님.
1: 저는 최근 8월 수요일에 시작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주르르 눈물이 흘러서 수요일에 시작부터 기도회까지 계속 조용히 눈물 흘리다가 기도하며 통곡을 하게 하는 눈물 버튼 찬양이 있어요. 요즘 거의 매일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0: 네. 이 다윗의 장막 찬양이고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두 차례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그러니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네. 그 찬양의 고백인데 이제 5학년이라고 또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방송 이제 마칠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더 부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 4학년입니다 하시면서 고등학교 시절 이 찬양 듣고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또 눈물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조준모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어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사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오늘 그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7학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아마 희주일의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찬양 같고요. 6760번님 문자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성령이 오셨네.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5학년이에요. 비 준비하신 이에 후렴에도 눈물이 늘 나고요. 아, 눈물이 네. 많이 나시나 봐요. 찬양 들으면 많이 나요.
0: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성령이 오셨네는 정말 그 2000년대 초중반인가요? 그때 이제 발매가 되고 나서 정말 예, 선풍적인 인기를 또
2: 멜로디랑 그런 게 다 결단과 고백, 가사도 기가 막히고
0: 맞아요. 비 준비하시네는 어느 순간 또 2020년대 때 갑자기 나와서 이제 정말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께서 부르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 때에 맞게끔 채워주신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참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6760번님 저 찬양팀인데요. 앞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도 우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아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8840번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 네. 8840번님 문자 주셨고 자, 너는 아느냐 이 찬양 또 신청해 주셨어요.
2: 사랑의 이야기.
0: 네, 1164번님도 문자 주셨고 주여 당신은 나의 푸르른 소망. 네, 1924번님 6학년입니다 하셨고 자, 청주에서 또 저도 피아워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우리 엄마 백순입니다. 백순.
1: 어? 와. 어? 우와. 축하드립니다.
0: 네, 백순 엄마 추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귀한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네, 3198번님 또 문자 주셨고. 자, 이 중에서 이제 한 곡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부르고 방송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건균 형제님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찬양 있으시다면
2: 은혜할까요?
0: 은혜.
2: 아. 네. 갑자기 너무 갑자기 컸어요.
1: 오늘 임팩트가. 손 목사님 특집인가요?
3: 네. 아, 진짜 다 손 목사님 거.
0: 성경인 목사님 너무 이 시대에 없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3: 없습니다.
0: 더욱더 많은 찬양들 은혜.

0: 안에서 많이 좀 발매해 네. 주시고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백과 울림을 선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혜 찬양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사를 더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고백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죠.
1: 우리 그래도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축하의 의미로 신청해 주셨으니까 네. 좀 신나게 은혜를 찬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디님?
0: 약간 신의 악단에서 약간 좀 강하게 불렀던 아, 기억은 있어요.
1: 네. 네.
0: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그 정도는
0: 함께
1: 아닙니다.
0: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0: 자, 오늘도 힘차게 찬양 한마디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 분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대표로 우리 혜린 자매님 어떠셨습니까? 네.
1: 역시 한 주만 쉬어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오랜만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세 분의 왕성한 활동도 기대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반치는 김하영 자매님.

0: 님, 노래하는 우혜림 자매님,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 김검균 현진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저희도 잠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확정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샷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 조금 이따가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0: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1: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0: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1: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0: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아멘.
1: 네. 아멘이죠?
0: 아멘입니다. 네.
1: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확실하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는 것. 힘겹지만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장 지혜로운 길이자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네.
0: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의지적으로 한번 그렇게 나아가 보는 거죠.
0: 네.
1: 지금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서 저는 후회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0: 네, 맞아요. 그 말씀이 인격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1: 네.
0: 그리고 체질화되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루틴처럼 안 되면 루틴처럼 아침에 꼭 말씀 큐티 묵상하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은 한 일주일을 또 보내게 되면 무엇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1: 네. 그렇게 말씀의 어떤 권위가 이제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0: 네. 그리고 내 생각을 조금만 좀 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도록 해요.
1: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씨앗 선물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샵 933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성경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니까 받으시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확정입니다. 확정.
1: 네, 샵 9330번 확정. 네, 확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네, 필요 없더라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확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문자 소개하랴 그다음에 가사 함께 또 은혜 나누랴 찬양도 부르랴 또 해가지고 저희가 세 곡밖에 이제 함께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부 시간에 보내주신 찬양들 저희가 함께 좀 최대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모나의 찬양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셨네 비 준비하시니 뭐 그런 찬양들 있었고 또 앞서서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이제 2890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시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정말 저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라서 다짐하게 되는 찬양이에요. 하면서 2년 전에 친정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들었고 또 친정 아버지의 유언이라 믿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웃고 계실 친정아버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잘 들었습니다. 라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 남겨주셨거든요. 네. 네. 이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향해서 이러한 가사로 살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또 남겨주셨다라는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네. 찬양 한 곡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짐하게 하고

0: 확정하게 네. 하고 그 삶의 지표를 이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근데 찬양은 정말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아 정말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 받는 것 같습니다.
1: 자, 3298번님께서는 저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습니다 하시면서 저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 너무 좋아요.
0: 이것도 좋죠.
1: 문자 주셨고요. 네. 아유, 네, 주가 일하시네 또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확정되었네 찬양 듣고 싶습니다라고 2872번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게 또 그 굉장히 과거에 많은 분들께서 부르면서 깊어 춤췄던 찬양인 것 같은데 확정되었네 따다다다다 뭐 이런 멜로디로 부르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밖에 몰라서 네. 미처 이제 나누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또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분명하게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곡이 있습니다. 초가 삼간도.
0: 아 정말 듣고 싶어요 한번.
1: 네, 이경미 우리 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네, 확정이죠. 네,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두 곡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앞서 들었던 곡이 127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잖아요. 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제 우리 또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청년부 선배님 몇 학년이시죠?
1: 6학년이십니다.
0: 6학년이시죠. 네. 6학년 선배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눴고요. 자,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 찬양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네, 0360번님께서 가사가 이런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네,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1: 찾아내셨군요.
0: 제목이 정확하게 남겨주셨어요.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1: 덕분에 정말 네, 좋은 찬양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우리 찬양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 같고요.
1: 네, 정말 덕분입니다.
0: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신청 찬양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두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네. 8902번님께서 3학년.
1: 아, 이거 들어야죠.
0: 네,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셨고. 8016번님, 네, 어떤 찬양,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1: 아, 네, 전 5학년이고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혼자인 것 같을 때, 퇴근하면서 쓸쓸할 때, 주님께서 이 마음 주시네요. 주가 일하시네, 듣고 싶습니다. 네,
0: 듣고 많은 위로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찬양을 들었었는데, 이 찬양 들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분이 참 저한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혼자서 걸어가고 그 외로운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 가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찬양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처음에 빈들에서 걷고 있는데 주가 일하시는 그 순간부터 가사의 고백이 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죽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올게요. 주가 일하시네.

0: 네, 강중현이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1: 아멘.
0: 아, 정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정말 이 화요일 이 시간에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1: 네, 정말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찬양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계셔서 더욱더 특별한 이 하루 또 이 사랑이 들어간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340번님께서 이제 빛이 없어도 이 찬양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제대로 들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빛이 없어도 이 찬양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확정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이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샵 9330번입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확정이니까요. 네, 샵 9330번으로 빠짐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두 가지 선물 꼭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사랑의 뜰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자, 오늘도 아리따운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1: 사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주최,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 주관으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안영생활체육시설에서 2026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제16회 대표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전민새생명교회가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26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진행합니다.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민새생명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드림교회가 10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제12회 교회 교육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 드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

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받아 읽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이 있어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 이단을 경계하고 그 이단의 미혹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그 이단이 당시에는 초기 발음기였어요. 그래서 당시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처럼 영지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단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2세기, 3세기 정도에는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됐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렇게 3년을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신도 죽으시기 직전에 떠나갔다. 그럼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 이원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사용된 물을 아주 귀하게 봤어요. 그 물을 통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한은 5장 6절부터 말합니다. 물론 물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거니까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으신 것이니 물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은 그 물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입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뭐 하셨어요?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님이다라는 것. 이게 7절과 8절의 얘기예요. 7절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바로 요한이 6절에서 말한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자꾸만 물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받으실 때의 물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증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뭘 증명합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사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케 한 내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구원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인 12절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영생이 있고 즉 구원받고

0: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즉 이렇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까지 증명된 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즉 구원은 오직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는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렇게 역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은 역사를 무시하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역사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잖아요. 무슨 한 학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직업도 너무나 다양했고요. 쓴 장소도 다 다른 곳이었고요. 무엇보다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뭐 1000년에서 15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 66권 전부가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쓰여진 책이 어떻게 이렇게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성이 결여된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역사성이 없는 신앙은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약해요.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세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사란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 삶도 역사가 되는 거죠. 개개인들의 작은 삶이 모여서 큰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역사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작은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내 삶 안에 간섭하시는 분이시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이야기, 그걸 우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서는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지적 동의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개념 정리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할 때만 믿음이 자라요. 이것이 5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지킨다, 지킨다 이 단어죠. 요한은 거듭 강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걸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해 주신 사랑을 나도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며 살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드러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공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예장백석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어제 14일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막하고 신임 지도부 구성과 함께 새로운 회기의 선교적 비전을 다루는 회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어제 14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교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부총회장에 송기선 목사와 손원재 장로를, 총무에 박용규 목사를 각각 선출하며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정영교 신임 총회장은 온라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교회의 권징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평신도 교회 교육사 제도를 통해 중소형 교회 목회자 수급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충남 천안 백삭대학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선거특례법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이승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임석순 목사를 제1부총회장에, 이정기 목사를 제2부총회장에 각각 추대했으며 이승수 신임 총회장의 취임식은 오늘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사흘간의 회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옵 기침 전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을 강조하며 교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단을 살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축구를 통해 교단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제하고 연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NCMN 산하 기업인 모임인 왕의 기업이 주관하고 후원한 제1회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어제 경기도 고양 어울림 누리 별무리 경기장 등 4개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팀의 목회자 323명과 가족 응원단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승보다 연합, 결과보다 함께하는 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미진 NCMN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교단과 선교단체의 경계를 넘어 하나로 모인 것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교회 연합의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진 대표의 말입니다.
1: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운동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연합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NCMN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 파이팅!
0: 어제 경기 결과 성남 목회자팀이 초대 우승을 차지했으며 주최 측은 경기 운영과 규칙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제주와 부산, 대구 등으로 참가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국 목회자들의 교제와 연대를 위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며 마포대교 야간 순찰과 자살 예방 사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림감리교회 성도 등 25여 명은 최근 서울 마포대교 일원에서 3.5km 야간 순찰 캠페인을 펼치고 위기 청소년과 자살 위험에 처한 이웃들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리 난간 주변에 방치된 위험 녹근과 관리소 홀로 방치된 SOS 생명의 전화 부스, 비상벨 먹통 실태 등을 점검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은 미관 위주로 설치된 대교 시설물과 교각 주변의 무성한 수풀이 밤시간대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살 예방 강

0: 양사 양성 과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돌보고 있으며 도림 감리교회는 자살 유가족 전문 사역인 로뎀나무 교회를 운영하며 치유와 애도를 돕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 조성돈 대표는 한국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절망에 놓인 이웃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사랑교회가 어제 서울 양천구 한사랑교회에서 CX 콘퍼런스 2026을 열고 예배와 관계, 브랜딩, 공간 등 4개 영역의 미래 목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진정성 있는 예배 형태 확립과 회중 문화 이해, 13명 규모의 밀도 높은 공동체 구성 및 로컬 연결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교회의 일관된 정체성을 전하는 브랜딩 전략과 평일에도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공간 기획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황성수 한사랑교회 목사는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과 새로운 목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목회적 해답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서초구 백석비전센터 하은홀에서 지역주민과 보훈행정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스토리가 있는 음악쉼터 조이풀 서리풀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학생들의 댄스컬 오프닝 무대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본 무대로 꾸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시작된 음악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나눔을 이어온 백석예대는 오는 17일 김창욱 소통 전문가의 강연으로 무대를 이어갑니다. 윤미란 백석예대 총장은 학생들의 재능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질 때 교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2: 에피비스 신앙 칼럼.
3: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현실만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될까 생각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아마 어려울 거야 라고 미리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도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기쁨보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순간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형편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안 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앞에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으며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자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지 않는구나.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안 될 거야, 어렵겠지, 방법이 없어. 이런 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서보는 것입니다.
2: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오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삶의 곤고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간구하는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들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십시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 그리고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기도 시간이 될 거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가지고 가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샵 9330번이에요.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극동방송 앱을 열고 생방송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 혹시 원하실 때는 문자 밑에 전화라고 써주시고요. 성함 밝히기 어려우시면 익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0: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주님 앞으로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초동성결교회 섬기시는 김덕승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1: 네, 아주 잘 지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0: 네, 교회도 이제 좋은 또 계획들을 가을 맞이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1: 네, 우리의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건강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외부 강사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0: 네, 네. 가을이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초동교회 우리 김덕승 목사님과 함께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스튜디오 안이 지금 가득한데요. 먼저 앞에 마이크 연결되실 수 있는 권사님들부터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2: 네. 할렐루야, 주동교회 성결교회 최정순 권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3: 반갑습니다. 주동 성결교회 김상례 권사입니다.
0: 네, 권사님 두 분이 인사하셨어요. 네. 최정순 권사님과 또 김상례 권사님 외에도 뒷좌석에 지금 기도의 용사들이 앉아 계십니다. 차정혜 권사님, 신현숙 권사님, 그리고 이순옥 권사님, 또 김순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시죠. 최은희 사모님도 같이 앉아 계시는데 모두 한번 크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든든하시죠? 네, 오늘 기도의 시간이 더욱 뜨거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소망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1: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4: 아멘. 아멘.
1: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후반절에는 해답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아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쁨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카라는 하늘의 기쁨,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4: 아멘.
1: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소망의 기도 출발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눌려있고 억울하고 또한 가슴 아픈 사연들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원하오니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4: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주동 성결교회 섬기시는 우리 김덕승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기도의 용사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이렇게 다 참여하셔서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동역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함께 오셔서 어찌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 요청 많이 하시고요. 응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첫 번째 기도입니다. 3373번호 쓰시는 성도님, 여기는 동구에 위치한 가양요양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늘 극동방송을 듣고 틀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 팀장님을 비롯하여 믿음의 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환자 우리 이영준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우리 3374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셨네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이영준 환우님 천국 소망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셨네요. 혹시 지금 다 듣고 계신가요? 일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극동방송이 늘 그곳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희가 도우시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안고 한번 우리 또 이영준 환우님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직원들이 또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예수 내 구주 외치면서 신앙의 직원들로 우리의 가양 요양병원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또한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원들이 어찌 환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아버지 어여삐 보아주시고 모든 우리 원장님이야 스태프들에게 크시는 종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환우 중에 우리 이영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의학적으로 하나님 외적으로 보기에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 신앙 고백이 무의식 중에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늘 소망을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림받아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여서 아버지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 그 고백이 기억납니다. 아버지여 이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이 영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 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림받은 그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병원 이하 모든 한우들 또한 우리 이영준님 위에 크신 주의 축복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이영준 하나님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 아멘.
0: 우리 또 소식을 알려오신 3373 우리 동역자님 네. 기도의 동역자이신 듯합니다. 비롯한 모든 직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항상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아멘.
0: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이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네요. 사랑하는 여동생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남편을 만난 후에 가정 안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 하나님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참 믿음의 언니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동생을 품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1: 네.
0: 네,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라헬의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이 드라빔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 되는 분이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하여서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0: 행할 수 있는 일이오니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이 속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의 굳은 마음이 올곧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 내 구주 외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직 구원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에 든든히 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렇게 신앙 위에 든든히 선 언니가 있어오니 아버지 자매가 손맞잡고 든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올곧은 신앙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우상이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가정 책임 맡아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힘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손대어 주실 때에 주의 은혜와 역사들 나타날 줄 믿사오니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젠가 이 기도가 효력으로 나타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사랑하는 언니분 고맙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좋은 소식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2: 아멘.
1: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은혜 힘입어서 여동생 가정이 구원의 반열에 들 줄 믿습니다.
2: 아멘. 예,
1: 많은 분들이 오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참 오늘 복된 날입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1시 26분 30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장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동 선결교회 섬기시는 김덕숙 목사님과 또 교회를 지키는 또 기도의 용사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0877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희 손주 전 사랑입니다. 이름이 사랑이에요. 손주가 희귀한 근육병에 걸려서 지금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네요. 사위인 사랑의 아버지 전 요셉 목사님과 또 사모 이상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이 완전한 치료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고 할머니의 애끓는 사랑, 외할머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기도가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를 우리 지금 마음에 안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0: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0877번님 사랑하는 손주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근육 희귀병에 놓여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먼 타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알고 보니 목사님 가정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손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이 소생되는 역사들 완전히 재창조되는 역사들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사랑하는 손주 붙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거룩한 종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 가운데 잠복되어져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 지어다. 아멘. 일곱 길로 떠날 지어다. 아멘.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점진적인 치유의 역사가 한 달 한 달 지나며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가 하나님 아버지 소생시켜주시면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평생 살기를 아버지 결단하고 작정 드릴 줄 믿사오니 아멘. 이 인생 책임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네, 우리 사랑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가, 네, 이렇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까지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치지 마시고, 사랑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사랑 어린아이인지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342번입니다. 사랑하는 딸 그리고 사위 부부가 주님의 청지기로 선교와 목회자 돕기에 힘쓰는 가정입니다. 네. 이 사위 가정에 9월 16일이네요. 내일 문지동에 식당을 개업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네. 사업장에 오직 주님이 사장님 되셔서 경영해 주시고 사위와 딸은 주님의 종업원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그로 인해서 물질의 풍요도 누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제 요식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 이제 따님의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네, 사업장 이름을 말하면은 좀 쉽지 않죠. 문지동에 위치한 화로구이 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좀 그 사업장을 마음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목적이 선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 아멘.
1: 본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의 청지기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 가장 측근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물질적으로 돕기를 힘쓰는 가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일 개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5342번님 딸과 사위가 내일 문지동에 위치한 화로구이 식당을 개업합니다. 아버지여 시작부터 예배드리며 시작부터 기도하고 기도받으며 출발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부터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은총의 업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목사님들을 지지하며 아버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담을 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콸콸 흘러 넘쳤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의 축복의 금촛대가 넘치는
2: 아멘.
1: 귀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 소문이 우리의 5342번님의 딸의 가정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 아멘.
1: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축복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네, 우리 축복합니다. 따님, 사위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모님 또 어머님이 계셨어요. 네, 정말 고백하신 대로
1: 네.
0: 주님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따님과 사위님은 종업원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1: 그래요.
0: 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문지동에 소문난 또 이 유성구 또 대전 지역에 소문난 사업장 되십시오.
2: 네,
0: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33분 50초 향하고 있어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추동교회 섬기시는 김덕승 목사님과 네, 많은 또 권사님들 또 사모님 또 함께 오셔서 이렇게 기도에 동역하고 계십니다. 네, 0997번호 쓰시는 성도님이 신앙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어렵습니다라고 참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셨어요. 계속해서 무언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로는

0: 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심정을 참 겸손히 진솔하게 고백하셨네요. 목사님.
1: 네. 그래요. 네,
0: 좋은 권면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이렇게 기도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분명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0997번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0997번님 솔직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현실에 놓여져 있는 신앙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민을 털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 은혜를 촉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가슴 속에 불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 넘치는 귀한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를 또한 올려드리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심령 속에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일곱 길로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평강이 안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탄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의 인생 책임 맡아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인생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더 신앙에 정진하며 발전적인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장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사오며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아멘.
0: 네, 이미 주님 앞으로 나오신 그 심령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시면 정말 저절로 우리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 잘 간직하시면서 수시로 본인에게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호를 남기지 않으신 익명의 성도님이 남편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 곁을 떠난 지도 오래됐습니다.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저와 또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로 인해서 물질도 많이 또 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참 절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매님 듣고 계시죠? 네, 저희와 함께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또 참회의 기도를 아울러 드립니다. 아버지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낸 사랑하는 주의 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기도 받으시고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힘을 공급받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마음 둘 곳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의 연약한 인생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0: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어진 인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간 자식 한시도 잃지 아니하고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저에게 임하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올곧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께서 손대어 주시고 주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들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모두 단란한 가정 꾸리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많이 허비하였던 물질의 회복까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자매님 주님 의지하고 힘내십시오. 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복을 반드시 누리시게 될 겁니다.
2: 아멘.
1: 많은 분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2: 네.
1: 힘내십시오. 네, 역시 성함을 밝힐 수 없는 우리 또 성도님이 청년부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지체 청년부 지체의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셨네요. 참 고맙습니다.
2: 네.
1: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으며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부 그 지체에게 마침내 그 광야의 길을 마치고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참 귀한 우리 성도님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1: 예.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도우시는 하나님 이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또한 그 기도의 대상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상황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처해 있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그 현장에서 역사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청년부 지체 힘든 광야의 삶 힘든 아버지 사막길을 걸어왔다고 했고 현재도 모든 것 변화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 제목 올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아버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무언가 서강의 빛이 점차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신명기 1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말씀 이 청년 지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때가 되면 이르리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기도하면서 승리의 광야 생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언젠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뿌리 깊은 영상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기도 제목 올린 이 청년 또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받은 귀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복을 누리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두 분에게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계신

0: 기도해 주시고요. 그보다 먼저 아들이 빨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걸음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신 어머님이 아드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3318번님, 사랑하는 아들, 주 앞에 나오기를 간구하며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믿음이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우선이고 예배가 먼저이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될 때에 모든 상황과 형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용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신앙에 든든히 선 이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울러 모든 상황과 형편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기 안전 점검을 하는 사업장을 내고 싶은데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합당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좋은 건물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많은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몇 날이 못되어 이 기도 응답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아드님 믿음의 자리로 먼저 빨리 나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107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이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외손녀들이신 것 같아요. 친할머니를 따라서 교회 가지 않고 절에 다니셔서 얼마나 속상하신지요. 사랑하는 딸, 결혼 전에는 교회를 갔었는데 지금 그 딸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고요. 딸의 가정, 복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고 참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름들을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이름 소개하겠습니다. 세아와 지호와 아영입니다. 세 손녀, 참 예쁜 아이들일 텐데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독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할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기도 받으며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은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멘. 포기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107번님 손녀들이 또 사랑하는 딸 가정이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딸의 엄마가 또 외손녀들의 외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딸의 가정 혼인하고 새 아이의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속해 있는 가족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누군가 또한 듣는 자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연결시켜 주시고 복음의 길 위에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가 저들의 마음에 임할 때만이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성신이여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아, 지우, 아영이 이 세 아이의 손녀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예수

0: 빼고지 외치면서 예수님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적부터 기도 먹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복 내려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온전히 책임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될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외할머님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 예쁜 손녀들이 안타까우신지요. 저희도 그 마음 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따님 가정에 복음의 빛이 반드시 임할 줄 믿고요. 모두 응답받으셔서 저희 이날을 간증하십시오. 열심히 달려왔죠. 오늘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다른 기도 제목들 내일 이 시간 계속됩니다.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려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기도에 동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또 응답이 있는 오후 시간 되실 겁니다. 오늘 초동성결교회 섬기시는 김덕숙 목사님 간절히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네. 인사하시죠.
1: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 용기 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들의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승리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초동성결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오셔서 온 이제 스튜디오 안이 가득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상래 권사님과 최정순 권사님, 그리고 차정혜 권사님, 또 신현숙 권사님, 이순호 권사님과 우리 또 김순희 집사님, 그리고 최은희 사모님까지 다음에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오후 내내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 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시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만찬 예배까지 드립니다. 다음 날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과제가 있어서 바울은 더 이상 시간이 없자 마지막 주일날 저녁 늦게 밤 드로아 교회에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늦게 참여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을 비어있는 자리가 없자 창틀에 한쪽 발은 밖에 한쪽 발은 안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따라 바울은 설교를 길게 함으로 이산화탄소는 위로 올라가고 시간은 길어지고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유두고는 졸다가 아예 잠에 빠집니다. 그랬다가 졸지에 예배 중에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예배드리다가 누군가 하나가 죽었다는 이 사건은 듣기만 하고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현장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투어를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거장 바울은 든든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비상하고 있을 때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 늠름히 그에게 가서 영적 인공호흡을 합니다. 바울의 속에는 부활의 영이 있었고 그를 향하여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거룩한 영을 불어넣자 유두고는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 이 부활로 드로아 교회는 힘이 생겼어요. 능력이 없던 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유혹과 이단들의 미혹에 지쳐있는 이 교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떤 능력도 이 교인들을 리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 유두고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자 저들은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두렵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유대교의 박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기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서도 살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던 드로아 성도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었다는 엄청난 하나님으로 그들의 가슴속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은 유두고가 죽지 않은 사건보다 훨씬 유익했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났고 다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며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 누가를 포함하여 7명의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게 됩니다. 그때 가까운 기간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한 32km 정도 떨어진 그 지경까지 이제 바울은 자신의 동행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기꺼이 걸어서 아소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우리가 추정하기는 넌센스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개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양까지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사역 가운데 몸은 피곤하지만 그는 언제나 가끔씩 산에 홀로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밀한 관계, 내밀한 교제, 그래서 자신에게 소진된 어떤 영성을 다시 충전받는 시간을 예수님은 가졌거든요. 바울도 지난밤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교제가 필요했고 영력이 필요했기에 바울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아수의 항구에서 다시 동역자들과 함께 탑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인근의 항구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차 전도의 영에서 총 5년 가운데 3년을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마술의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교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 교회 이제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오순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절기 때 예루살렘

0: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전성기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오순절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바빠요. 다시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에베소에 있는 대표 장로들, 평신도의 대표, 예배의 모델, 교회의 출석의 모델, 이것이 장로요, 이것이 교회의 대표이거든요. 이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귀감이 되는, 섬김의 귀감, 예배의 귀감, 기도의 귀감, 모든 것의 모델이 되는 것, 이것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50km 넘는 그곳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과 그 장로들과의 만남은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제 헤어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 부탁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고별 설교라고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바울은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은 시기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달됩니다. 오늘 특별히 18절로 21절, 그리고 22절로 28절, 그리고 29절로 35절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말씀이 전달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과거에 자신의 사역을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과거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들은 두 눈으로 목도했고 경험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것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결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신은 섬김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자나깨나 에베소에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원동력은 섬김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킹덤 필더였다.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현장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고 그들을 세워주는 킹덤 빌더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확 열립니다. 공감도 합니다. 고개도 끄덕입니다. 아멘이지. 그래, 우리의 목자는 그랬지. 정말 참목자였지. 그때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삼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재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결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4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0: 아멘. 바울은 남다른 사명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거다. 그리고 너는 예측할 수 없는 환란이 임할 거다.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대목이었어요. 사명의 대목 시간.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면서 오늘 24절은 바울은 자신의 결연한 사명을 결단합니다. 아무리 내게 사망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 사명을 위해 나는 돌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생명 때문이며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이유도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생명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명예, 모든 필요, 자녀, 모든 가족 다 생명 밑에 있는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요. 생명, 이 생명.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생명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를 선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 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도 충만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했던 바울은 생명이 가벼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입혀진 자였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어요. 말씀 속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말씀을 이루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사도, 우리가 정말 그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존경스러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나는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진정한 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혜, 그게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내가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살아보지만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영원히 눈뜨고 바라보고 내 가까이서 두고 싶었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들, 당사자인들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고 안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오다를 내려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누구도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것. 때로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지켜진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지키려고 했더니 돈이 지켜졌고, 내가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명예가 지켜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연의 일치로 내가 지키고자 한 것이 지켜진 것들이 간혹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붙잡아 주셨기에 그것이 지켜졌을 뿐이지, 아다리가 맞았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지켰다는 체감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진정으로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도 붙들어 주셨기에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요. 그분께서 오라 하시면 아무리 운동해도, 아무리 어떤 것으로 지켜도 우리의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안 놓치고 싶었던 생명들을 수없이 놓쳤습니다. 안 잃어버리고 싶었던 물질들도 수없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명예도 실추됐고, 때로는 어떤 것을 지켜졌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 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뚫어지게 본 거예요. 맥아더 장군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천 상륙작전 6.25 이후에 낙동강까지 대한민국을 상실하고 있을 그때, 그는 인천의 상륙작전을 이루는데, 상륙작전의 전쟁의 역사 속에 상륙작전의 성공의 확률은 500분지 1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정말 많은 사람이 시도하지만 이룰 수 없는 그 위험한 전쟁. 그때 맥아더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돌진하라. 냉엄한 지도자의 명령 하나에 모든 군사들은 일진하여 육지로 상륙하자.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했고, 대한민국에 침투했던 빨갱이들은 둘로 나누어지면서 퇴각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 속에 내 생명이 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사실은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거두어 간 일이 없어요. 사명이 남은 자, 사명이 이미 다 끝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에요. 사명이 남은 사람, 그 사명이 뭘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잠시 육신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생명, 그 사명. 저는 늘 목회하면서 처음에 저를 찾아온 군대 장관 같은 전도사님의 멘트를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목회는 무엇인가? 남을 가르치다가 내가 비로소 배우는 거요. 남을 살리다가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남을 가르치다가 배우고, 남을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 내가 이미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오만이 아니라 나는 사역하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사명 속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다윗이 사명이 남았을 때 눈동자같이 그를 지켜주셔서 전쟁통에서 수없이 자신을 향하여 쏘아붙이는 화살촉들이 빗나가게 됩니다. 사명자는 지금까지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혜자였습니다. 나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내 생명이 보존돼요? 내가 지킨다고 내 물질이 보존돼요? 내가 지킨다고 내 건강이 보존돼요?

내가 지킨다고 내 생명이 보존돼요. 아니에요. 사명이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사명이 살아있으면.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이 분명했던 거예요. 사명. 나는 이제 무슨 사명이야? 누군가를 살리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선한 영향을 입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고드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당신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제 내가 간 후에는 악한 이리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양떼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부흥했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장로들이요.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할 거예요. 이단들이 침투할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침투해 올 거예요. 그때에 당신들이 당할 것을 바울은 미리 예지하고 바라보며 그들에게 권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싸워 이겨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그들을 세워놓고 마지막 당부,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갑자기 대상을 바꿉니다. 이게 나의 3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장로들에게 이제 교회 지키세요. 교회 열심히 지키세요. 용사가 되세요. 군사가 되세요. 영적인 칼과 창을 차고 싸우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와 은혜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 은혜의 말씀이시오. 이때 말씀은 요한복음 기자를 따지면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겠죠.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보호하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소서. 갑자기 돌변해서 은혜의 말씀이 이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예수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너희의 힘쓰임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내가 칭찬하노니 너희는 이단들을 식별할 줄 알고 이단들을 갈라내며 그들을 향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막았으니 칭찬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말씀이 지킨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유지, 바울의 그 마지막 부탁한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열매 있게 성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킵니다. 말씀, 이 말씀의 보수적이라. 저는 말씀의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말씀이 그렇다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말씀을 간파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성실히 지키는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말씀은 수없이 많아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네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는 구멍가게로 시작합니다. 사업을.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업이 넓어지며 중소기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잘 번창했을 때 이 장로님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자녀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자식들이 다 모입니다. 자식들은 각기 자신만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번에 주식을 나눠주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경영권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모든 자녀들은 기대를 하고 아버지께 모여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작 자신의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를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들려주며 너희들이 아버지가 지킨 줄 아느냐? 아버지가 세운 이 기업이 아버지가 세운 줄을 아느냐? 너희들이 보는 이 손때 묻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희를 지킨 거였고 이것이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한 유일한 원동력이었단다. 난 너희들에게 어떤 지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너희에게 이 성경 속에 임하라. 나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이 이끄는 기업과 성경이 이끄는 사장이 되어라. 얼마나 멋진 장로님이셨어요.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 말씀에 참여하는 이것이 장로님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키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도 지키고 내가 건강도 지키고 내가 생명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지는 거예요. 104살 먹은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의 장수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 4살? 아니, 할아버지 4살이라니요. 아,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 두고 왔고 4살 먹은 거야. 그분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자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100살이 넘도록 사는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장수의 비결. 할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어? 그거?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가 운동해서 밥 조금씩 먹어서 장수의 비결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소리에 TV에 있는 방청객들은 폭소처럼 웃어댑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진리를 선포한 현장이었어요. 안 죽어서 그래.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일까요? 여러분, 말씀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속에 내 생명이 있어요. 이 속에 내 돈이 있어요. 이 속에 내 건강이 있어요. 이 속에 내 생명이 있어요. 이 속에 타인의 생명도 있어요. 이 속에 내 사명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속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쓰신 이 책으로 이 책 속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 놀라운 성경, 이걸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큐티가 있어요. 셀라이프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텍스트, 한 본문, 한 장도 아니에요. 작은 몇 구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필사하고, 이 루틴이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목사님에게서 주는 말씀의 간접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가며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오십시오. 새벽에는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건 또 하나의 하루의 루틴이며 또 하나의 하루의 큐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우리 초신자인데도요, 성경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배달하고 영적으로 촉진하고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새가족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까? 저분은 의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을 촉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귀전에 들게 하는 이 놀라운 영성자. 성경을 매일같이 한 장씩만 읽어도 여러분,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모든 세월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뇌관 속에 침전되고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실천되고, 한 통계는 말씀을 읽는 기간에는 살인자들이 살인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범죄에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1년 지나고 나면 성경 1독을 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3장씩 읽고 그리고 주일날 5장을 읽으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365일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만의 요절을 만드십시오. 이 두터운 말씀 중에 나의 요절이 뭘까?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뭘까?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나를 읊조리며 나를 다시 재건하게 하고 나를 허리를 피게 만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달력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저를 웃게 하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역시 말씀이 나를 리드하는구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다 있구나. 우리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날 그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궁금하더라도
그래도 내 영적

0: 적인 루틴을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하게 리드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고 할 적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플랜보다 훨씬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명, 타인의 생명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선한 귀결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뜻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63-9481번 대전 신성동 높은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서를 따라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 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 끝없이 공급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 주의 사랑 비출 때 준비했습니다. 윤학원이 지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주의 사랑 비출 때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아주 이 시기와 딱 맞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기순 작시, 이흥렬 작곡의 코스모스를 노래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기순 작시, 이흥렬 작곡의 코스모스를 노래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RV 548번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보에와 독주 바이올린 그리고 현악 합주 통주 저음으로 활용되는 챔발로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합주 협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빠름 느림 빠름의 3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오보에의 그 콧소리 같은 비음이 섞인 소리 또 목가적인 음색의 그 매력적인 선율과 바이올린의 민첩하면서도 화려한 패세지가 서로 대화하듯 대조를 이루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비발디가 만들어낸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협주 양식 리토르넬로 형식

합주 그리고 독주, 합주 독주의 순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히 바이올린과 오보에가 서로 주고받는 모방적인 진행이 매력적인 그런 악장입니다. 비발디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RV54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RV 548번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E메이저 작품 번호 109번의 3악장 안단테 몰토 칸타빌레 에스프레시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이 3악장은 6개의 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변주에서는 음영이 점점 짧게 분해되면서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베토벤이 남긴 32곡의 소나타 가운데서 이제 후기 소나타를 이루는 첫 번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악장이 15분이 넘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작품의 일부를

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E메이저 작품번호 109번의 3악장 안단테 몰토 칸타빌레 에스프레시보 오늘 이 작품을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E메이저 작품번호 109번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조르즈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BJ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OAP데이 9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9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되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향하고 부모님들은 책이며 또 여러 준비물이며 챙겨줄 것들이 많아집니다. 북한의 부모들도 계약

대학과 함께 또 다른 걱정이 덜어 생겼다고 하는데요. 평성시에 한 소학교에서는 개학한 지 며칠 만에 학생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의 기념일을 위해 꽃바구니를 마련한다면서 적잖은 돈을 가져오라고 명하기도 하고요. 일부 학급에서는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닦는 청소 도구를 바꿔야 한다면서 일정 금액을 더 걷었다고 하죠. 그런데 개학을 맞은 학교에서만 돈을 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같은 이유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이 부담보다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부모들도 먹고 사는 걱정과 반복되는 이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양육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 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경기도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기대합니다 하신 이런 문자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송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곤고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사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동구에서 오전일 마치고 점심 먹으며 듣습니다 하시는 9541님의 출석 인사가 우리 찬양 함께하는 동안 도착했어요. 아멘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새싹 회원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5257 성도님, 북한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든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송 늘 잘 듣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까지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첫 문자가 이렇게 너무 귀한 문자로 함께해 주셨을까요? 오이

57님 제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리고요. 일산시장에 가서 알타리 깻잎 사와서 다듬고 씻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사롭고 시원한 바람 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방송 들으며 신나게 김치 담고 있습니다. 2130님 일산시장까지 오전 중에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다녀오시고 너무나 좋은 날씨에 김치까지 담그시면서 아이 또 담그시는데 이 장갑 끼고 담그셨을 거 아니에요. 친히 또 장갑까지 벗으시고 이렇게 한자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130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이런 일상의 출석 인사가 올 때마다 저는 뭐 신의주에서 신의주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함경도표 양강도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라는 문자가 언제쯤이면 올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세요. 포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찾아와 주셨네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점심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북한의 평화, 복음 이런 통일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너무나 귀한 날 같이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667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 무엇하며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줄까지 함께 해주세요.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OAP 데이에서 만나보는 한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앞서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교의 풍경은 남과 북이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참 다른 부분도 많죠. 그래서 오늘의 한편차의 문제는 언젠가 또 통일이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를 문제로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그 한뼘을 좁혀가면서 북한을 위한 더 구체적인 복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 총 9년 동안 의무 교육이 기간인데요. 그러면 북한의 의무 교육 기간은 몇 년일까요? 1번 9년, 2번 10년, 3번 12년.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도 의무교육 기간이 있는데 우리처럼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소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기간들 자체도 달라요. 6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이 기간들도 다르지만 의무교육 기간은 얼마나 다를지 이런 차이 하나하나가 통일이 된다면 다 이렇게 같이 한 탁상에 모여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몇 년일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이런 기간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참 길게 잡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도 평균 10년 동안 가기도 하고 수년이 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간증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생쯤이 되어서야 이제 사회로 나갈지 대학교를 갈지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가게 될지 그 말은 즉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북한의 의무 교육 기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데요. 와, 오늘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떻게 지난주에 어떤 오답률

때보다 훨씬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북한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8503님 주셨는데 이런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통일을 꿈꾸면서 오늘의 퀴즈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화요일인 OAP데이 오늘은 찬양 후에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3: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0: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1: 아, 네네.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0: 네.
1: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게 검열 단위거든요, 또.
0: 네.
1: 검열 다니면서 그거 안 막아 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0: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1: 아,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0: 네.
1: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1: 아, 그렇죠.
0: 그 장면이.
1: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던 모두 북한에서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0: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0: 네.
1: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0: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1: 그렇죠.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그런 거
0: 영상도
1: 나오면
0: 보시고
1: 네네. 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0: 네.
1: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하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네. 그분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0: 네.
1: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0: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신기했어요.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네.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네.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그, 사랑받기에
0: 네네,
1: 태어난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네네.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네. 하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 네.
0: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제가 듣던 이 방송을 같은 북한 분이 듣고 계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9450님도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남겨주셨어요. 지금 북한 곳곳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 북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이 몇 년일지를 나누고 있어요. 1번이 9년, 2번이 10년, 3번이 12년인데 컨닝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거 같아요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세뇌 교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는 걸까요? 아유 참 이라고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교육 과정이 저희랑 이 교육 기간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까지 참 많이 달라요. 그 우상 숭배 한 사람을 위한 여러 교육들도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 영, 수, 예술 다 그렇게 접목시켜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이벤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받아보실 정답을 맞추실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정답은 참 생각보다 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3번 12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1 더하기 11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검색을 잘하셨어요. 유치원에서 높은 반 1년, 뭐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이라고 해서 우리와 용어 자체도 다르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쫓아 이루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시면서 참여해주신 9248님도 계셨고요. 첫 방송 참여합니다. 오후에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 하시면서도 보내주신 1302님도 계시고요. 강화도에서 매일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12년이죠. 샬롬 하시면서 6905님. 원래 잘 알고 계셨던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는 길에 잠시 정차하고 정답 보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7304님도 주셨는데 지금 아마 기도원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방송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계속 붙들면서 북한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한뼘차이 문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정답자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이라는 3253님의 고백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그럼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로 따로 떼어놓아라. 처음 반죽한 것으로 둥근 빵을 만들어 제물로 바쳐라. 이는 다장마당에서 바치는 제물이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으로 이 제물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그들이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쳤으며 자신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여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한다. 본국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내쫓아 홀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해를 지내던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붙잡혔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그를 끌고 왔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라. 온 공동체가 진 밖으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온 공동체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지금부터 너희는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끈을 그 술에 달아 표시해야 한다. 너희는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너희가 느끼고 보는 것, 곧 너희를 꾀어 배역하게 하는 모든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술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는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4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말들 하시죠. 역시 음식은 손맛이야.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양념을 넣어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우리는 손맛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손맛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수없이 재료를 다듬고 간을 보고 또 보고, 때로는 너무 짜게도 해보고 태워도 보고, 뭐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건 오늘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조금씩 손끝에 감각이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손맛이라는 건요, 어쩌면 손끝에 남아있는 시간의 맛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기도도 처음부터 깊어지는 게 아닐 거고요. 사랑도 처음부터 능숙한 게 아니겠죠.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하루아침에 익숙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매일 조금씩 해온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에 묻어나고 우리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온 시간, 사랑하려 애쓴 시간, 묵묵히 견디며 걸어온 그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모든 시간을 우리의 손끝에 익혀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손맛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 믿음에도 시간이 필요하죠. 자, 오늘도 그 믿음의 손맛을 만들어가는 시간, 2시의 기쁨과 함께 하시죠.

네, 김민식 포기하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자, 손맛 이야기 나눴죠. 네, 손맛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하루 이틀 요리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수없이 재료를 만지고 간을 맞추고 실패도 해보면서 그 시간이 손끝에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손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다윗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매일 양을 돌보고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잘 나와 있고요. 사람들이 보지 않던 그 시간들이 결국 골리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만들어준 거죠. 우리도 그런 걸 겁니다. 오늘 반복하고 있는 작은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기도,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아닐 겁니다. 더욱이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우리 귀한 양육을 하고 있는 어머님들, 네, 그 시간들이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 겁니다. 손끝에 시간이 쌓여서 손맛이 되듯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생활이 힘이 되고 믿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은 수고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겁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고요. 이제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 오늘 마음껏 찬양 듣고 부르는 날입니다. 또 라이브 찬양 함께 할 테니까 잠시 후 함께 할 성은 씨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환영해 주시고,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고, 이 한 시간이 오롯이 우리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과 저희 또 진행자들까지 온전히 힐링받고 치유받고 행복하게 보내다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걱정들 다 던져버리시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만 딱 마음 잡고 가보시자고요. 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죠. 자, 9673번님, 네, 최피디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날 되세요. 그래요.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참 멋진 인사, 샬롬. 네,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9673번께도 함께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를 기다리고 기대한다고요. 함께 오신 9191번님. 화요일만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수요일이랑 월요일도 기대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050967번님. 아, 오늘은 화요일날만 응원해 주셔도 돼요. 다른 날, 다른 요일에 있는 게스트들이 보진 않으니까. 네, 우물전 9330번으로 박성은씨 기다려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호산나 마라나타 빈야드 인 히스 타임 주님의 시간에 듣고 왔습니다. 2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극동방송 2시의 기쁨. 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함께하고 있는 2시의 기쁨. 청주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마다 함께하시는 박성흔 자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네.
0: 아니, 일주일 만에 뵙는데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일 거고.
1: 아유, 그럼요. 그렇죠? 저도 이 시간이 참 기다렸고 예. 그리웠습니다.
0: 그렇죠. 네. 성 씨가 사실 지금 함께한 게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 말해도 이렇게까지 좋을 시간인지 몰랐죠.
1: 어,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약간 그 부담스러움과 맞아요. 동시에 약간의 그 이제 뭐 기대와 긴장과 그 부담스러움이 맞아요. 컸다면 지금은 이제 기대만 남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시간만은 온전히 여기서 내가 찬양하고 위로받고 부르는 사람도 위로를 받죠.
1: 그럼요.
0: 스스로도.
1: 제가 은혜를 좀 못 받고 할 때는 네. 확실히 그게 약간 듣는 사람한테 전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제가 요새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가끔 이걸 저희 남편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되게 은혜로워서 하는 날은 제가 확실히 은혜를 받을 때
0: 맞아요.
1: 똑같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아멘.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아멘. 자, 울령 9330번으로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을 먼저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찬양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나무 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그런 친구가 되길 원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137번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1: 샬롬 육아 이야기를 들으니 전에 손주 돌볼 때 자장가로 불러주셨던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 싶네요. 네. 맛있는 김치.
0: 아, 또 감사합니다. 김치 선물 보내드렸는데.
1: 우와.
0: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아이고, 육아하는 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성은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1: 그럼요.
0: 제일 큰 게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 키우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자괴감이 들 때.
1: 맞습니다.
0: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쳇바뀌니까 그게 맞아요. 안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얘기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1: 아멘.
0: 위대한 일이니까. 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떤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네, 자괴감보다는 자신감 네, 가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물정 9330번으로 듣고 싶으신 곡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죠.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네,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매일 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만 해줘도 아이들이 즐거워할 겁니다.
1: 아, 맞습니다.
0: 자, 5533번님, 2시의 기쁨 여전히 힐링입니다. 와. 저는 상담실에 있는데요. 요즘 내담자들 대부분이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을 선물하고 싶대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1: 와.
0: 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죠. 네. 자,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고, 5811번님.
1: 아멘. 성은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니 힘이 납니다. 신청곡, 나를 통하여.
0: 아시죠?
1: 네.
0: 네, 나를 통하여. 참 좋은 곡인데.
1: 근데 요즘 네. 그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정말 많으신
0: 것 같아요.
1: 많아요. 근데 제 주위도, 그냥 제 친구들도 그렇고,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사실 앓고 있다고
0: 많아요.
1: 이제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0: 네, 저도 정신과 진료하시는 이제 원장님들 뵙고 얘기하면 네.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고요.
1: 아.
0: 네, 그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도 못 만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급증했대요.
1: 네. 아.
0: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 정신과를 찾는 게 네. 사실 굉장히 터부시 되고 이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다 생각했는데 요새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많은 분들이 가서 오히려 상담을 받으셔야
1: 맞습니다.
0: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아이고, 그 뭐 저희가 병원 진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찬양으로 여러분들께 그 평안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신청하신 곡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 아, 네.
0: 지금 신청하신 그 상담실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질 테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또 병실에서 듣고 계신 분들 이 모든 곳에 이 찬양이 주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함께 하시죠.

0: 맞습니다.
1: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1: 맞아요.
0: 왜 그걸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을까?
1: 맞아요. 우리 참 어리석어요. 네.
0: 자꾸 애기들한테 찾으려고 하고, 막 남편한테 찾으려고
1: 맞아요.
0: 하고.
1: 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0: 맞습니다.
1: 네. 아, 너무 참 위로가 되네요. 이런 찬양들 많이 신청 좀 해주세요.
0: 저희도 위로받게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1: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제가 오전에도 일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저희 이제 스튜디오가 청주에 있으니까, 네. 청주 한 시내버스에서 주파수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예요. 저희 방송사 주파수 스티커가. 너무 반가워. 사진 찍었고. 또 지나가서 이제 어디 또 관공서를 갈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나가는 차량이 또 주파수 스티커 붙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곳곳에서 이 주파수 스티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여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 차량 스티커는 무료로 보내드려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이 시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은 씨를 매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648번님.
0: 오, 성은 자매님. 예쁜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1: 그래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아까 이분도 2753번님.
0: 아, 화요일이 되었네요. 반갑고 기다리던 시간이네요. 찬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 그래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1648번님이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모든 분들과 함께 와. 듣고 싶다고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일반 그 광고 배경음악에도 많이 쓰이고요. 네, 그런 참 좋은 이게 찬양입니다. 네,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0: 가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불러보고 들었던 찬양이지만 참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1: 참 언제 들어도 네. 약간 위로가 되고.
0: 그러니까요.
1: 정말. 그러니까
0: 우리 개개인마다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부의 조건도 다르고 네. 또 내 직업도 또 내 나이도 네. 성별도 다 다른데 그 어떤 조건들도

0: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와 참.
1: 뭔가 예수님께서 저 이게 우리한테 네.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0: 아멘.
1: 이게 참.
0: 아멘.
1: 오늘따라 너무 좋네요. 이 찬양이 네.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는데.
0: 그러니까 아, 이 중간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내고 못 해내고 진급을 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된다는 거. 참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네. 아유,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청은 좀 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연락을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2607번님의 문자를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1: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가 신혼집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기도밖에 해줄 게 없네요. 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고 주신 찬양이 이산지린에게 주소서입니다. 이 찬양 신청해 봅니다. 딸 아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0: 네, 이 마지막 글에 이미 그 믿음이 있으신 것 같고 결국은 어머님은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네. 따님이 주님과 같이. 네, 더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1: 정말 그 시간이 그리고 저는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환도뼈가 정말 그 다치기까지 네.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네. 이렇게 딸아이가 그런 씨름을 해서 좀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아멘.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의 문자 조금만 용기 내셔서 듣고 싶으신 찬양 또 은혜가 되면 또 같이 응원하시면서 문자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유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갈렙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1: 네.
0: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고백할 때가 85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지난주, 지난달이 아니라 45년 전에 내게 말씀하신 그 땅. 근데 그걸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내 또 인고의 시절을 거쳐왔겠습니까? 지금 사연 주신 2607번님도 이 따님이 지금 그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 갈렙의 이야기 오늘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여호수아 말씀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 말씀 따님이 묵상하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1: 아멘.
0: 네. 멋지게 갈렙처럼 그 고백을 할 겁니다. 유산지를
1: 아멘.
0: 내게 주소서.
1: 분명히 잘될 겁니다.
0: 그럼요, 그럼요. 잘될 수밖에 없죠.
1: 아멘.
0: 네. 자, 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찬양을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일단은 이분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끝번호 네 자리를 좀 알려주실까요?
1: 축하드립니다. 533님.
0: 네.
1: 아까 평안의 너에게 주노라.
0: 네, 상담실에 계신 상담 선생님께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3번이고요. 그리고 한 분 더 드릴게요. 이분, 주님만 사모하신다 고백하셨던
1: 0967님. 네. 축하드립니다.
0: 매주 화요일 2시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자,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을 먼저 골랐고요. 계속해서 선물 좀 드릴 테니까 우물전 9330번으로 은혜 받으시면 아멘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고 또 신청하고 싶으신 곡도 역시 같은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물으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저 이어서 찬양을 좀 더 할 텐데요. 이번에는 찬송가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1: 네.
0: 성은 씨 고백이죠?
1: 그럼요.
0: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같이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이 찬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어떤 상담을 하거나 친구한테 내 답답함을 토로할 때는 아, 야, 그 얘기는 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럴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야, 나 그 얘기는 좀 듣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나 어떤 것이든. 그렇죠.
1: 어떤 시간에도 상관없이.
0: 아, 그럼요. 그 친구들 밤늦게 전화하면 싫어할 때 있잖아요.
1: 화나요.
0: 아, 하지 마. 그때는 그럴 때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1: 그렇죠.
0: 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때. 그렇죠? 와, 참. 참 이 가사들이 참 큰 위로가 돼요.
1: 근데 이게 참 네. 이게 뭔가 전능하시지 않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네.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건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나한테 뭐 얘기만 해.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러니까 되게 든든해요.
0: 아, 그러니까 네. 얼마나 든든합니까,
1: 참 진짜
0: 그렇죠?
1: 감사한 우리 주님입니다. 정말 와
0: 감사하네요. 자, 5973번님께서는
1: 찬송을 부르세요.
0: 아시죠?
1: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0: 잠성훈 씨가 알고 있는 찬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 참 오래된 찬양인데 찬송을 부르세요. 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 아, 네.
0: 한번 찬양해보죠.

0: 아멘.
1: 그 성훈 씨라 저가 그 자주 하던 얘기가 옛날 찬양들이 좋은 이유는 직관적이어서. 찬송을 부르면
0: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 기도를 드리면
0: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 서로 사랑하면
0: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 말씀을 드리면
0: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 아니,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0: 근데 이게 진짜 진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정답이고.
1: 그러니까. 와.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드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다.
0: 와. 뺑뺑 참 이렇게 돌리지 않아서 정말 좋네요.
1: 그러니까요. 왜 사랑도 직접 표현해야 좋잖아요.
0: 그럼요.
1: 예, 참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0: 아, 마음이 시원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그 저희 또 몇 분 안 남았는데 지금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네. 서울 병원에 다녀오시는 분이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0: 와.
1: 아이고, 이거 박수 한번 드리고 와야죠.
0: 와.
1: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주님 최고 축하드립니다. 역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겠어요. 와. 1278번님은
0: 6학년입니다. 초가 삼간도와 축복송 송정미 사모님 신청합니다.
1: 아니 뭐 축복송이 그러니까 그 아세요?
0: 몰라요. 아 이것도 찬양인가요?
1: 어 그럼요. 초가 삼간 모르시네요.
0: 어 이건 잘 모르. 아, 6학년입니다.
1: 어떻게? 그러니까 이 찬양을 알기 쉽지 않은데. 축복송은 뭐 아, 근데 그럼요. 사실 축복송도 요즘엔 잘 안 부르는데. 저희 6학년 때 불렀던 노래예요.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진짜. 아 진짜. 제가 지금도 생각났는데 저희 네. 교회에서 처음으로 네. 이제 찬양 리더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작년이거든요. 축복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1: 아, 그래요.
0: 때로는
1: 맞아요, 맞아요. 아, 안 부를 수 없잖아요.
0: 네. 아, 정말 이거는
1: 네. 제가 급하게 악보를 한번 찾아볼 테니까 전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축복해 보시죠. 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0: 그분 찬양하면서 네,
1: 이 찬양이 반가운 이유가 네. 2절이 제가 저희 아이들 재울 때 이렇게 불러주는 자장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절을 항상 저희 아이들은
0: 아기들이... 진짜 좋겠다. 엄마의 그 목소리로.
1: 아 근데 아기들이 저보다 더 크게 불러서 제 목소리는 안 들려요. 아,
0: 자 알겠습니다. 자 성은 씨가 불러주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0: 두시의 기쁨에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가정식 김치, 금치에서 배추 불김치 세트 김치를, 상현 육기 생식원에서 생식 혼합 미숫가루를, 생명공학 박사가 만든 화장품 샤인앤샤인에서 눈시림이 없는 안전한 기능성 선크림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맛있는 국물용 다시팩과 먹태깡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헌신해주시는 기업들과 두시의 기쁨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1: 네, 두시의 기쁨 선물 소개 듣고 왔고요. 와,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
2: 와.
1: 아이고.
2: 와.
1: 동굴에, 갑자기 우리가 동굴에 들어갔다
2: 나왔군요. 아, 그럼요. 방금 제가 산을 보고 감탄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네요.
1: 아니, 아, 다른 날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더욱이 성우 씨를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드네요.
2: 저도 집에 안 가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뒤늦게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문자 소개 일단 좀 해드릴게요. 95550번님.
2: 큰 아드님이 로스쿨 재수생으로 입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로스쿨을 못 가면 입대를 생각하고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합격시켜주시길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네. 로스쿨 합격이든 군입대든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2: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찬양 신청합니다.
1: 네.
2: 와, 근데 엄청난 진짜 믿음. 아, 역시.
1: 그러니까요. 아니, 그 주님이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2: 아멘.
1: 네, 인도하실 거예요. 네.

0: 0251님 고추 따면서. 와. 강찬에.
1: 오늘은 그래도 좀 날씨가 아니, 좀.
0: 이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빵 터졌네요. 그 신청을 하셨는데 강찬에 끝납니다 신청해 봅니다.
1: 끝납니다.
0: 이게 원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분이 끝납니다. 아, 그럼요. 뭐 끝나면 되는 거지. 뭐로든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끝납니다.
1: 그럼요. 네, 고추 따는 것도 이제 곧 끝나십니다.
0: 곧 끝나십니다.
1: 아. 근데 요즘은 많이 시원해져가지고 또.
0: 맞아요. 근데 농사 중에 다 힘들지만 그 중에 이제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추 따는 거래요.
1: 아, 그래요?
0: 정말 힘들대. 허리도 아. 펴지 못한 상태에서.
1: 아,
0: 네. 참,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라
1: 아, 네.
0: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듣고 싶으신 곡들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아, 마무리를 해야 돼서 한 곡을 골라야 아. 되는데, 너무 많은 곡들이 들어와서, 혹시 이 찬양, 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4311번님이 신청하신데, 요거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1: 아,
0: 네. 네, 인사를 좀 드립니다.
1: 아, 근데 시간이. 글쎄, 너무 빨리 가요. 제가 부르고 싶은 곡도 사실 이제 골라서 오잖아요.
0: 맞아요. 그걸 못 불러요.
1: 아, 정말. 오늘은 꼭 불러보고, 제가 이거 3주째 지금 부르고 싶어서.
0: 네.
1: 아직도 못 불렀습니다.
0: 네, 아.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오시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부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니, 저희는 못 불러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 많이 해주세요.
1: 그럼요.
0: 네. 정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준비해서 같이 부르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 곡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네, 이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곡은 4311번께서 신청하셨는데요. 네, 우리 주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분을 찬양하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자, 늘 함께하는 찬양사역자 박성훈 씨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2시의 기쁨 제작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2시에 올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도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지금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보물 퀴즈 할 텐데 휴대전화를 꺼내십시오. 휴대전화를 꺼내셔서 문자 보낼 준비, 아니면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보물 퀴즈 선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0: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다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무교생, 방학생을 찾고 있는 보물찾기. 자, 그 방학생, 무교생 정답과 함께 이렇게 문자를 또 메시지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때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내가 현재 안 다니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내가 5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다, 5년 방학, 나 교회 모르겠다, 자, 무교, 이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한 문자나 한 메시지로 적어주시면 무조건 무조건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변함없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은 이제 목사님 일정상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같이 네. 하도록 하겠는데, 변함없이 오늘 또 고현 집사님께서 또 멋진, 아주 기발한 또 꽁트 대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꽁트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귀 쫑긋하시고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서 일단은 주관식 정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관식 정답을 잘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정답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자, 문자창이 바뀌었잖아요, 집사님.
1: 네, 바뀌었습니다.
0: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샵 9110.
0: 그렇습니다. 네. 샵 9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샵 9110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앱에서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메시지, 한 문자의 정답과 함께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좀 꼭 좀 적어주시고,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핸드폰 꺼내셨습니까? 정답 보낼 준비 되셨어요? 자, 8845번님 오늘 꽁트 기대된다고. 자, 분당에서도 출첵하셨고 화창한 화요일 함께한다고. 1455번님 벌써 고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네. 고흥에서도 출석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퀴즈 꽁트 들어갑니다.
2: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미디안 조군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이스라엘 군사도 3만 2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죠?
3: 기도나, 기도나, 너무 많다. 줄여라.
2: 아니 하나님, 요즘 시대는 머릿수가 국력이고 수적 우위가 필승 공식 아닙니까? 군사를 줄이라뇨.
3: 이대로 이기면 아, 역시 우리 수가 많아서 이겼네 하면서 너의 잘난 맛에 살 것 아니냐. 당장 공고해라. 군사를 줄여라.
2: 알겠습니다. 자자, 다들 집중. 혹시 지금 오줌 마렵거나 집이 그리우시거나 적군을 보고 심장이 쫄리시는 분, 아님 군대 체질 아니신 분은 그냥 집으로 가세요.
4: 하나님, 2만 2천 명이 빛의 속도로 집에 갔는데요. 이제 만 명 남았습니다. 이건 좀 위험하지.
3: 그래도 많다.
4: 에? 만 명도 많다고요? 저쪽은 13만 명이에요.
3: 그래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봐라.
2: 자, 자, 행군하느라 목말랐죠? 자,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마음껏 물을 드십시오.
3: 그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고 있느냐?
4: 하나님, 대다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는데, 저기 300명은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은 전방을 예의주시하면 샤샤샤 활짝활짝 마시는데요.

0: 됐다. 합격. 그 300명이면은 충분하다. 내가 승리를 주리라.
1: 에? 겨우 300명이요?
0: 그렇다. 세상은 숫자에 힘을 믿지만 나는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일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 예, 하나님. 말씀하신 용사와 함께, 아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 자,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 군사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누구의 300 용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300명의 용사. 지금 보니까 이 정답의 네. 이 그 인물하고 네. 하나님하고 대화했습니다.
2: 맞아요.
0: 예. 제가 어떻게 또 주제 넘게 또 하나님 역할을 했고.
2: 아, 우리 PD님이 예. 하나님을 예. 종종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맡은 네. 이 인물이 네. 오늘 정답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간 그 리더. 아, 그래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 리더는 바로 누구일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요.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은 진짜 무조건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방학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는데 방학이라고 쓰지 마세요. 예. 내가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2: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선물이 많잖아요.
0: 그냥. 네. 그쵸.
2: 너무 드리고 싶어.
0: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선물 드리고 싶고.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답 옆에다가. 네, 방학 무교. 근데 방학생들은 몇 년 방학인지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메시지로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는지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자 지금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한 용사 찬양입니다.

0: 예수전도단 강한 용사. 와,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예. 집사님은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예. 오래간만에. 아, 네. 강한 용사. 와. 자, 이렇게 300명의 강한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그 300명의 그 용사의 리더 이름을 맞추는 게 오늘 보물 퀴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꽁트를 했는데 집사님이 맡은 역할의 네. 인물 이름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름을. 저는 하나님은 역할을 했고요. 아,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하고 네. 보니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니 박거니를 많이 했더라고, 이 사람이 보니까. 네. 예. 막 때도 쓰고 네. 보니까 양털 그렇게 여기만 적셔주세요. 뭐 땅만 적셔주세요. 막 이런 것도 하고 때도 쓰고 막 하나님께 보여달라고도 하고 오,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거의 다 막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개울가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네. 또 하게 했어요.
1: 네.
0: 그리고 300명이 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1: 물 마시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달랐죠.
0: 네.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네. 딱 먹는
1: 네.
0: 딱 준비된 사람들.
1: 맞아요.
0: 300명을 딱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300명이면 됐다 하고 이렇게.
1: 이야, 멋있어요.
0: 예, 아, 이거에 예, 300명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좀 보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1: 네.
0: 귀 쫑긋하시고 보기를 듣고 내가 이것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 그 다음에 0이에요. 911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닌다는 표시 방학 무교라고 보내시는 분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예 그 옆에다가 또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통화 가능한 분들 예 혹시 이제 운전하다가도 정차가 가능한 분들, 아무튼 통화가 안전하게 가능한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의 리더, 300명의 그 리더, 바로 누구일까? 1번부터 알려드립니다. 기드온, 포켓몬, 부끄럽구먼, 내 이놈!
1: 와.
0: 자, 정답은 무엇일지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부끄럽구먼이냐 네 이놈이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문자 아니면 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질문하는데 집사님 뭐 힌트 있습니까? 예. 대본에 없는 건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1: 그냥 자, 웃지몬
0: 그러니까 예. 자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부끄럽구먼이냐 네, 네. 이놈이냐 자 정답을 샵 9110번 우물정 9110번으로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밝혀주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본인이 보내야 돼요. 본인이 옆에 있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 쿡쿡 찔러가지고 문자 보내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죄 많은 이 세상은 전해드렸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꽁트로 시작했습니다. 꽁트. 자, 못 듣고 이제 뒤늦게 오신 분도 있는데 뒤늦게 오셨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300명 용사를 하나님께서 추려주셨습니다. 강제로 거의. 이 용사들 더 많이 있었는데 300명이면 됐다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300 용사와 함께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스라엘 군사 이 300명 이 군사의 리더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리더의 이름 맞추는 거. 1번 기드온, 포켓몬, 부클럭그몬, 네 이놈 이게 오늘 보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네.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앱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되 내가 교회 현재 지금 본인이 내가 지금 안 다닌다. 야, 지금 있잖아요. 그쵸? 내가 안 다니고 있는데 금방 제가 막 보기 했잖아요. 이 정도면 아시잖아요. 그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몇 년 방학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선물을 받으니까요. 앱이나 앱메시지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일단은 보니까 제일 먼저 정답을 주신 분이 5114번입니다.
1: 오,
0: 아, 축하드립니다. 5114번. 오, 네. 저 8007번님도 아주 빨랐습니다.
1: 와.
0: 8007번님도 아주 빨랐고 그 다음에 1487번. 1487번님. 아, 1487번님. 아, 전에 맞췄던 분이구나. 이분은. 예. 자, 그러면 8839번.
1: 와.
0: 3년 됐는데 새끼를 한 번도 빠짐없이
1: 아, 진짜요?
0: 듣고 계신다고. 와. 아이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뒤로 좀 뒤로 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자, 누구를 드릴까? 누구를 드릴까? 자, 8008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옆에다가 내 정체를 밝혀주시는 분 방학생, 무교생 선물을 무조건 드리고요.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이 좀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새끼라 현재 문자창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이냐 포켓몬이냐 부끄럽구먼이냐 네 이놈이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드온.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사사. 사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드온이 네. 의심이 엄청 많았어요.
1: 맞아요.
0: 의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 양털 하나 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양털에만 이렇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다 해줘.
1: 세심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0: 양털만 와. 마르고 네. 다 다른 바닥이 젖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것도 네. 다 해주시고.
1: 와.
0: 아. 근데 300명을 추를 때도 우리 기도원은 계속 걱정이 많죠.
1: 네.
0: 걱정이 많은데 결국에는 아까 마지막에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 딱 연기한 것처럼 예, 하나님 말씀하신 용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많이 네. 들어본 못한 자 기드온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학생 네. 무교생들 듣고 계시면 샵 9110번이나 아니면 메시지로 예, 앱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불러드렸던 정답 맞힌 분들 가운데서 선물 받으시는 분들 제가 당첨 문자 보내거든요. 그럼 주소를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분 한번 전화 한번 네. 해보자고요. 2분을
1: 자.
0: 한번.
1: 자. 7026님 맞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7026번님.
1: 네.
0: 정답도 맞춰주셨고.
1: 네.
0: 방학 중이라고 하셨고.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7026번님. 극동방송에서 전화해요. 7026번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방금 앱 메시지로 보내신 분이신데. 자, 다시 한번 도전 한
1: 번만 다시 보낼까요? 네.
0: 자. 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다른 분한테 전화하고 있었는데 제 수화기를 들고
1: 네.
0: 한번 전화 한번 해 볼게요.
1: 네. 7026번 님. 네.
0: 7026번님.
1: 네.
0: 7026번님.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혹시 옆에 방학생, 무교생이 있으면 이제 문자를 좀 보내게 하세요. 보내게. 아니면 대신 보내주시고 방학생 옆에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7026번님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7026번님 이따가 한번 제가 다시 도전을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2분 한번 또 그럼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33 이분요.
1: 0339님. 네.
0: 자.
1: 지금 방학 9개월이라고 하시네요. 네.
0: 그렇습니다. 9개월 방학생.
1: 네.
0: 0339번님. 0339번님, 극동 방송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 오늘 왜 그러시지? 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0: 포기하면 안 돼. 예. 네. 여기서.
1: 자.
0: 제가 옛날에 이런 네. 상황에서 꼭 했던 멘트가 있는데.
1: 예. 네.
0: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예. 네. 또 거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자, 0339번님.
1: 자, 받아라.
0: 받아주십시오.
1: 네.
0: 방학 9개월.
1: 야.
0: 아까 7026번님.
1: 네.
0: 어디 갔다 오셨으면 이따 다시 전화할 테니까.
1: 네.
0: 아까 전화를 안 받으셨고요.
1: 네.
0: 0339번님도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쉬워.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우, 안타깝습니다.
1: 네. 아. 역시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죠?
0: 예.
1: 네.
0: 자, 그러면요.
1: 네.
0: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방학생 무교생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나 방학이다. 교회 방학이다. 신앙의 방학이다 하시는 분들 샵 9110 우물정 9110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앱에서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0: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예. 이분은 박현이네요.
1: 와. 아,
0: 박현.
1: 반갑습니다.
0: 고현도 있고 박현도 있고.
1: 제가 고현이거든요.
0: 고현.
1: 예. 네, 문자를 보면 예. 고현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0: 고현입니다. 네. 방금 찬양 힘차게 부르신 분은 또 고현이고요. 아니 박현이고 헷갈리네. 네. 자 3시 35분 새끼랑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7595번님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한번 해봤거든요. 방학이라고 보내신. 자 여보세요?
2: 네.
0: 예. 자 우리 7595번님은 네. 지금 오늘 방학이라고 보내셨는데
2: 네.
0: 제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2: 네.
0: 작년에도 방학이라고 보내셨던 분이에요.
2: 예,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그래서
2: 네.
0: 저랑 통화했던 분이죠?
2: 네.
0: 아,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좀 방학이 계속되고 있나요?
2: 네. 근데요. 제가 그 교회에 나가진 않고 있어도
0: 예.
2: 11조는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0: 11조를 하고 있어요?
2: 네.
0: 어디다가?
2: 제가 다니던 교회에요.
0: 다니던 교회?
2: 예, 네, 나가지는 않아도요.
0: 이제 11조를 하고 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2: 네.
0: 근데 이제는 이제 방학을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2: 네,
0: 작년에
2: 감사합니다.
0: 저하고
2: 네.
0: 저한테 생방할 때 보냈던 게 9월이에요.
2: 네, 네.
0: 1년 됐습니다.
2: 네.
0: 이제 11조까지 낼 정도면 마음이 더 열렸다는 얘기인데, 이번
2: 예.
0: 기회로 다시 예. 이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예. 드리셔야 돼요.
2: 예, 감사합니다.
0: 어느 지역이시죠?
2: 여기요, 대전 동구 가양동이에요.
0: 가양동, 대전의 가양동. 네.
2: 예.
0: 자, 혹시 가실 교회, 그 지금 11조를 내는 교회가 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제가 교회 소개는 안 하겠고 그 교회로 이번 주부터
2: 예.
0: 가야겠는데 자, 작년에 선물 어떤 거 받으셨어요?
2: 네, 저기 예? 비타민 C
0: 아, 레모나 받으셨구나.
2: 네.
0: 자, 그러면 올해 다시 한번 우리 동기부여 차원에서
2: 네.
0: 또 다른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전 연결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0: 그래도 예예. 예. 네. 자, 다시 좋은 또 자극과 동기부여 되기 위해서 어떤 선물
2: 네.
0: 이번에는 제가 다시 불러드려야 될까요?
2: 네.
0: 불러드릴까요?
2: 응? 네.
0: 1년이 지났으니까 또 바뀐 것도 많고. 자, 황금곱창에서
2: 네.
0: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0: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하루견과 세트, 주식회사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쭈꾸미, 루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1: 예, 우리 손녀가 교회 다니다 또 안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예. 손녀 두고 싶어서 주얼리를 선택하고 싶어요.
0: 아, 주얼리. 저 근데 죄송한 네. 얘기지만 손녀도 네. 중요한데 예? 네. 본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
1: 예? 예.
0: 오케이?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본인이 가고 나서
1: 네.
0: 그다음에 손녀도 이렇게 손 잡고 데리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네. 이게 11조 내는 것도 좋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7595번님의 예배를 네.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이렇게.
1: 아침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으면서 기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0: 아, 용서를 빌어요?
1: 네.
0: 주일 예배 못 간 것 때문에?
1: 네.
0: 아유,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나가시면 되겠네요. 예, 이번
1: 네,
0: 주부터.
1: 그리고 그 예.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동영상 거 항상 일요일에는 예배하고 있어요. 집에서.
0: 그래요,
1: 동영상
0: 집에서.
1: 보면서요.
0: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직접 네. 가서 그 목사님 네.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네. 드리면서 설교 말씀 네. 드리시고 또 이제 좀 네.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도 하시면서 그런 네.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워.
0: 아, 그랬었구나. 예.
1: 네, 너무 무섭고 자꾸 가면은 내가 그런 일이 또 역대한 알든 모르든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괜히 막 높으신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0: 아, 그래요.
1: 마음이 풀리. 그분은 용서했지만은
0: 네네네.
1: 마음이 두려운 마음 자꾸 앞서요. 아,
0: 그랬었군요. 아 네. 지금 하나님께는
1: 문제기 때문에. 저기 아. 중국이도 해도 중. 그 제품이 없는데 그분이 약간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 친구가 얘기해 친구가 약간 있다 그런
0: 그렇구나.
1: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치. 그분을 두 번뿐이 중국이도 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해서 두 번 중국이도 한 것밖에 두 분을 두 번 뵈고 교회 그분이 이제 데리고 나서 그날 세 번째는 이제 그분 우리 친구가 이제 모시고 왔으니까 그분 우리 예. 친구가 다 알아서 하라고 인사드리라고 나는 따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따로 앉았어요.
0: 그래요. 갑자기. 자, 참 이게 어려운 인간관계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7595번님은 네. 하나님께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네. 것 같아요. 자, 네. 우리 저랑 한번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1: 네.
0: 용기 내서 저 따라서. 네. 기도하시죠. 네.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0: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자, 우리 7595번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 아실 거고, 저희는 네. 위로 못 합니다. 저희는.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은 네. 분명히 위로하시고, 해결하실 분이시니까, 그분 네. 믿고 용기 있게 네. 이번 주부터 네. 발을 한번 네. 떼어보십시오. 알겠죠?
1: 아, 감사합니다.
0: 네네. 네. 그래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예, 저 연락드릴게요. 네.
1: 네, 수고하세요.
0: 예.
2: 네. 네.
0: 참 안타깝네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방학생이 대부분이에요.
2: 네.
0: 이런 경우에. 참,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네.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 그래도 지금 마음은 간절하시네요.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0: 자, 뭐 남편 방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는 본인 방학을 좀 찾거든요. 본인 방학. 그래서 본인하고 좀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1: 네, 한번
0: 이분한테 한번
1: 전화해볼까요?
0: 전화를 한번
1: 네. 11년 차 방학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0: 예.
1: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의 막내 올케라고 하십니다. 예.
0: 서로 근데 올케한테 네.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1: 네,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0: 올케한테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자, 올케 끝번호가 8590번입니다.
1: 네, 8590번님.
0: 예. 8590번. 이런 경우에 이제 얘기를 안 해놓으면은 일반 전화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2: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그래서 우리 5756번님이 막내 올케에게 이럴 땐 얘기를 해주시고 문자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번 도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1: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0: 8590번 막내 올케에게 네.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극동방송인데요.
3: 극동. 아니, 근데 제가 관계가 없는데요.
0: 관계가, 그러니까, 가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끝번호가 5756번님이 저희 방송을 듣다가 막내 올케라고 하시면서 이 전화번호를 네. 문자로 주셨어요, 저한테.
3: 아.
0: 끝번호가
3: 네네네네.
0: 5756번님이 네. 우리 그 막내 올케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3: 네.
0: 저한테 좀 전화를 좀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했는데요. 저는 네.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3: 아, 네네.
0: 예. 극동방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3: 들어봤죠.
0: 들어봤죠?
3: 예.
0: 5756번님이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예. 듣다가 막내 올케 한번 전화를 꼭 좀 해달라고 사연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사연 당첨돼서 선물 드리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나쁜 전화
3: 아.
0: 보이스피싱 절대 아닙니다. 예.
3: 아,
0: 안심하시고.
3: 네. 예. 전화가 끊겼다니.
0: 그러니까.
3: 왜 전화가.
0: 그러니까 왜 전화가 왔을까. 저는 이제 얘기를 네. 해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5756번님이 얘기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제가 들은 네. 내용이 없거든요.
0: 예. 5756번님, 네. 예. 우리 다른 분들도 네. 이렇게 놀래주시면 안 되고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5756번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죠? 막내 올케가 뭐라고 부르시죠?
1: 신우이죠, 신우.
0: 신우이,
1: 네.
0: 신우이. 예. 지금 신우이가 지금 네. 요청을 한 겁니다.
1: 막내 올케는.
0: 예.
3: 네. 아, 네.
0: 이 사연이 뭐냐면 네. 지금 네.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올케가.
3: 네,
0: 교회
3: 맞아요.
0: 다니는 걸. 저희가 이제 네, 극동방송, 네.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이 예. 프로그램이 우리 옹올케 같은 분들 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3: 아, 네. 예.
0: 자, 일단은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좀 예. 골라보세요. 선물을. 예.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3: 아, 네.
0: 예.
3: 화장품이요?
0: 화장품. 오케이. 화장품. 그리고 우리 신우이는 뭐 드릴까요? 신우이, 신우이 것도 하나 좀 골라주세요. 지금
3: 아.
0: 옆에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선가.
3: 아, 그래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0: 방송 중, 생방송 중. 지금 올케분 어디 계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3: 저 천안이요.
0: 천안.
1: 천안.
0: 신우이는 어느 지역에 있나요?
3: 같은 천안이에요.
0: 천안이구나. 네. 천안 어디선가 네.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듣다가 생방송 중에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3: 아, 네. 네.
0: 신우이는 뭐 드릴까요?
3: 뭐 화장품이요?
0: 신우이도 화장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8590번님, 이게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되는 게 절대 네. 우연이 없거든요.
3: 네.
0: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신우이를 네. 통해서 11년 동안 무슨 이유로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네. 계기로 하나님이 지금 8590번님 찾고 계십니다.
3: 아, 네.
0: 찾고 계세요. 부르고 네. 계세요.
3: 아.
0: 이 방송에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분들이거든요.
3: 아, 네.
0: 오늘 계기로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8590번이 꼭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3: 아,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8590번이 여전히 사랑하고

0: 계세요?
1: 응? 그냥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죠.
0: 자,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죠. 결단의 기도. 저 따라서.
1: 예?
0: 저 따라서 갑자기요? 짧은 기도.
1: 아니 갑자기요?
0: 이게 원래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이래요. 갑자기 전화하고 갑자기 기도하고 인생에서 갑자기 없으면 이게 딱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0: 예수 그리스도.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1: 자, 우리 8590분이 오늘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시 이번 교회에 다시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0: 아니 근데 제가 예.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킬까봐.
1: 아이고 그러면
0: 찾아오고 얘기하기가
1: 예. 되게... 예. 저희가 방송 네.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고현 집사님과 저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자 새끼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주최 대전기독교축구협회 주관으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안영생활체육시설에서 2026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제16회 대표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기독교축구협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 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전민새생명교회가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26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진행합니다.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민새생명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드림교회가 10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제12회 교회 교육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 드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연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제가 좀 곱씹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여러 생각을 하시겠지만 첫 번째 명절 음식을 어떻게 할까? 아마 이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올해는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얼마나 준비하고 또 누구와 같이 준비할까? 명절이 되면 어머니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버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처음에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들은 명절에 그냥 노는 사람인가?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우리 명절 몇 주 전부터 일부 예배 때 보이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도 2부, 3부를 드리다가 1부를 드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예, 오늘 산수에 벌초하러 갑니다. 금초하러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그와 같이 벌초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선조가 있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들을 새기고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어떻게 재밌게 놀까? 아마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을까? 이번 명절에 며칠 동안 쉬는 날이니까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공통된 것을 무언가 생각해 보니 아마 이것일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반가움.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니까 때로는 맛있는 거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은 마음. 때로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참 좋은 전통 가운데 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즐겁게 이 시간을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준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에 모인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명절은 왜 때마다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 그냥 명절 말고 그냥 빨간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명절이 우리들에게 왜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매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좋은 것들을 매번 생각할 수 있도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매년 비슷한 때에 있는 것은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절에 그와 같이 가족을 생각하고 또 함께 있어도 좋은 것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아니면 감사절이나 이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명절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명절입니다. 그 명절의 이름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유월절이나 초막절은 사실 본래 이스라엘 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라면 부림절은 옮긴 게 아닙니다. 본래 이스라엘 말입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말의 복수형이고요. 부르는 무슨 뜻이냐면 제비라는 뜻입니다.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내가 뽑는 제비. 그러니까 여러 개를 놓고 그 가운데 어떤 것 하나를 뽑는 것, 이걸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들의 명절. 좀 명절 이름이 이상하죠. 제비뽑기들의 명절입니다. 제비뽑기들을 하는 명절입니다. 왜 이런 뜻이 되었을까? 부림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1년의 달력을 보면 이 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아가서, 유월절마다 낭독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스더서는 부림절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고 낭독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그 해의 마지막에 그리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히면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다시 담는 것, 이게 부림절에 담겨져 있는 뜻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전하는 이 부림절이 오늘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연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6장을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낮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긴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주일 낮에 제가 이렇게 긴 성경 본문을 다 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되게 짧게 한 절에서 한 세 절 사이를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길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6장에는 한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척이다가,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뒤척이다가 결국 잠을 못 들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뭘 좀 읽어달라고. 특별히 이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역대일기를 좀 읽어달라고. 역대일기는 무엇이냐면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날마다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옛날에 기록된 그것을 갖다가 내게 좀 읽어달라라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읽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오늘 본문의 연도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 왕궁에서 있었던 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난 일 이걸 역대일기 중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아,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일, 아주 나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그때 어떤 상을 내렸냐고. 그랬더니 그 기록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야기합니다.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떤 상을 내리면 좋을까? 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한밤중인데 혹시나 중에 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마침 들어와 있다라고 4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은 당시에 제일 가는 고관이었습니다. 왕 바로 밑에 제일 가는 고관,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높이고 싶은 사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합니다. 아, 왕이 저렇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면 왕의 제일 측근에서 날마다 제일 중요하게 왕을 도와주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정말 왕이 높이고 싶으시면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셔서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끌게 하시면서 성의 모든 사람이 보도록 돌게 해달라고 퍼레이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왕궁 근처에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개라는 사람을 불러서 네가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 해주라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0절 말씀은 그렇게 해주라라는 것까지 되지만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게 끝나고 모르드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해서 집으로 갔더라. 이게 에스더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6장을 읽다 보면 아까 제가 4절에 마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연이라는 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연은 어떤 일이냐? 뜻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과 다른 일이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령 누가 꿀밤을 때렸습니다. 머리를 콕 쥐어박았습니다. 그러면 쥐어박힌 머리가 아프겠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누가 콕 박지도 않았는데 아프다. 이건 우연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의도한 것이 아닌 일이 일어난 것 이게 우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우연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잠이 오지 않아서 글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보통 여러분 잠이 올 때, 잠이 안 올 때 글을 읽어달라고 하면 좀 편안한 글을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일기를 읽어달라고 하고요. 하루에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마침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읽게 되고요. 마침 그때 한밤중인데 하만이 왕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 말씀을 보면 이 우연이 계속 중첩돼서 일어납니다. 우연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도 우연인데 그 다음 것도 우연이고 그 다음 것도 우연이고 그 다음 것도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우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은 뜻밖의 일이고 원인이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인과관계가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이 우연이 겹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이 무엇인가? 자, 나의 일은 잠깐 제쳐놓고요. 오늘 말씀 속으로 다시 봅니다. 우연이 반복해서 중첩해서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 그 결과로 이 우연이 겹치면서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연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연은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의 뜻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장면을 봅니다. 나는 진짜 우연이에요. 내 뜻밖의 일어나는 일인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게 짜서 우연같이 그 일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연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인데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 중에 어떤 일은 다른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또 다른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다리처럼 제일 밑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통제하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위에는 통제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의 일을 이 사다리의 끝으로 올라가 보면 궁극의 제일 위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우연이었어도 내 위에 누구에게인가는 우연이 아니고 또 그 위에 누구에게인가는 우연이 아닌 이 사다리의 제일 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함을 오늘 에소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이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 보림절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 한 해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했고 이 신앙의 선언, 인생의 선언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 명절에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에소서는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내게는 우연이나 운 같지만 모두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일 정말 우연인 것 같아도 그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한 우연의 중심에 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선한 우연이 있고 악한 우연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우연이 있고 내게 안 좋은 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연은 나를 그냥 스쳐가는 것이 있고 어떤 우연은 내가 그 중심에 서서 우연의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우연, 좋은 우연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연의 중심에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6장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왕도 나오고요. 다른 관료들도 나오고요. 그 책을 읽어주었던 하만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퍼레이드 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모르드개도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연의 중심에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만과 모르드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우연의 중첩, 똑같은 우연의 겹침 속을 지나갔는데 한 사람은 그 종착지가 어디였느냐? 멸망이었습니다. 하만에게 생긴 우연의 중첩은 멸망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은 실패했고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도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도 죽습니다. 이 우연의 일들 가운데

중심에 섰던 하만, 그에게 나타난 일은 멸망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모르드게 그에게 나타난 일은 무엇이었느냐? 생명이었습니다.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본래 모르드게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면서 모르드게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기가 살게 되고요. 자기 가족도 살게 되고요. 자기 동족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나타난 일은 무엇이냐? 생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우연이 겹치면서 멸망으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우연이 겹치면서 생명으로 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똑같은 우연의 시간들을 통과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6장 말씀뿐만 아니라 에서서 전체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먼저 하만. 하만을 살펴보면 하만의 마음에는 두 개가 보입니다. 두 개의 의도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마음이 상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하만이 왜 밤중에 왕궁에 들어와 있는지를 앞뒤를 통해서 알게 하는데 그 전날 왕궁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일 가는 권력자였던 하만이 초대를 받아서 즐겁게 잔치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나고 대궐을 나갑니다. 궁궐을 나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문에 문지기로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괘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내일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장대를 세웁니다. 50규빗, 25미터 정도입니다. 25미터의 장대를 세워서 죽여서 거기에 매달으려고, 그것도 아침 이른 시간에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밤중에 가 있었던 겁니다. 죽이려고 밤중에 가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의 마음 한편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만의 생각 가운데 나 자신, 그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하만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내 얘기구나. 바로 나구나.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하만은 중심에 나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안 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왕이 높인다고 하자 이건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만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만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이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의 생각 가운데,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살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이 역대일기에서 읽게 된 것, 그러니까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자기에게 알린 것은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들었습니다. 내시면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이 모르드게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을 살리는 쪽으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과 같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을 살리려는 마음. 또 하나 모르드게 마음 한편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 에스더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카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아주 행운이

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우연히 듣고 고합니다. 이것 역시 제비뽑기 같은 정말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모르드개는 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네가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마는 자기를 보았는데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 퍼레이드를 마친 후에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성을 다 돌아서 영광을 받은 후에 모르드개는 곧 자기가 있던 대궐문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있던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영광을 받은 후에 영광에 취해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는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곧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자 이 모든 일들은 모르드개에게 선한 일, 좋은 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의 중심에 서려면 그리고 그 우연을 나에게 선한 우연으로 만들려면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게 좋은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살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죽이고 깨뜨리고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가 우연히 듣는 것이든 나는 살리는 것으로 나는 붙이는 것으로 나는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는 흥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우연이 일어납니다. 살리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결코 좋은 일을 갖고 오지 못할 겁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연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연이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우연이 나에게 선한 역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끝은 반드시 좋은 것이 되어지고 끝장나게 좋은 것이 되어질 겁니다. 멋진 역사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우연일지라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내가 중심에 서게 되어질 겁니다. 하만의 우연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모르드개의 우연이 내 것이 되는 역사,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서서 제일 끝장, 끝부분에 부림절에 읽었던 그 말씀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22절 말씀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까 부림절이 제비뽑기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연과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에서서의 제일 끝은 그 우연과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났을 때 제일 끝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어지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게 되어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풍족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우연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부림절은 제비뽑기라는 이름

0: 말씀처럼 우연히 겹쳐서 생긴 명절로 우리들이 볼 때 보이지만 그 우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우연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는 축복의 미래다. 이것을 일러준다라는 겁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1: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드라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김정호.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간단한 소감을 올려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을 방문한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꿈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목표를 주는 예수님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밀이 여러분께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0: 제 이름은 삼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딸이 태어난 것에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제게 가시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1: 라삐님 들어오십시오.
2: 고맙네 아수르. 자네 부인 도르가가 삼파를 불렀다고 들었네.
1: 맞습니다. 삼파 온 지 벌써 한 시간이나 됐습니다. 라삐야, 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이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요?
2: 침착하게 아수르. 이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은 없다네. 오직 하나님과 도로가만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알 수 있지.
1: 저는 아들로 가득한 집을 꿈꾸면서 벌써 30년이나 기다려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만 한다면 그러는 수밖에요.
2: 자네 말대로 자네는 이런 경험은 전혀 한 적이 없지.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은 물론 사내 아이가 나올지 여자 아이가 나올지도 자네는 전혀 선택할 수가 없다네.
1: 라삐야, 저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물론 서원도 하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분명 아들을 주실 겁니다.
2: 그러니까 자네 얘기는 자네가 기도와 금식을 하고 서원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자네 요구를 들어줄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1: 저는 단지 라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0: 아니, 맙소사, 이게 무슨 소리죠?
1: 자네 생각이 맞다면 아마 자네 아들이 내는 소리일 것이다. 만약 그게 여자아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라네.
2: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스르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따님이십니다.
3: 에? 딸이라고? 이, 내가 기도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아이가 정말 그렇게 예쁘고 마음에 든다면 자네가 그냥 데려가게.
1: 오호, 아수르, 도르가 앞에서 그런 말은 말게. 자네는 이 축복에 감사해야 하네.
3: 자는 아들을 구했고 바랬습니다. 저는 쇠붙이를 다루는데 여자는 이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저는 제 사업을 도와줄 아들이 필요합니다.
1: 그랬군. 이제 알겠네. 자네가 이 아름다운 도르가와 결혼한 이유가 바로 자네 동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였구만 그래.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은총을 베푸시기를. 정말 은총이 간절한 집이야.

0: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것을 비극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벌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한 상처를 주셨습니다. 저를 무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신 거죠. 어머니가 그 후로 7년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남동생에게 요셉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가장 총애받는 아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쇠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철이나 노쇠로 물건을 만드는 일이죠. 덕분에 저희 집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수가의 주민들에게는 친절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셨습니다. 다른 어린 딸들이 그렇듯이 저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가끔은 제가 엄마 대신 아버지께 음식과 물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조르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바람에서였죠. 아버지의 가게는 집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딸이 되려는 저의 시도는 늘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1: 아빠! 아빠 과일을 가져왔어요.
2: 아,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일할 때는 방해하지 말라고 어제 얘기했잖아.
1: 제 생각에... 엄마가... 아빠가 과일과 물을 드시고 싶어 하실 거라고. 여기다 둬도 괜찮죠?
2: 거긴 안 돼. 식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앞으로 음식을 엄마가 가져오시라고 해. 넌 오지 마라. 대장가는 여자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다신 여기 오지 마라. 내 말 알아들었어?
1: 네,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엄마는 요셉을 돌보고 계셔서 제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2: 아니지.
1: 죄송해요. 죄송해요.
0: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아버지가 왜 저를 미워하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저도 제일 먼저 제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멍청하고 못생긴 데다가 제대로 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1: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빠가 날 좋아하실지도 몰라.
0: 아버지가 저를 거부하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때는 며칠씩이나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미소를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아버지 일을 돕곤 했습니다. 결국은 모두 헛된 시도였죠.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었습니다.

0: 요셉이 걸어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하루 종일 요셉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베푼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어머니 말고도 한 명 더 생긴 것이었죠. 그 후로 6년간 저는 사랑스런 남동생과 함께 수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는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녔죠.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여자아이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과 놀지 못할 때마다 저는 언젠가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꿈을 꾸곤 했습니다. 저의 15번째 생일이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제 결혼을 정해두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상대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무엘이란 남자인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겁이 나서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한 나머지 갑자기 복통이 왔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티면서 맑은 밤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 3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2: 엄마,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1: 나도 내 생일 바로 다음 날에 아버지 생각을 알게 됐단다. 아버지 생각은 이제 너도 다 컸으니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거야.
2: 그게 다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고요. 대체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아놓으신 거죠?
3: 사무엘과 사귈 시간은 충분하다. 결혼식은 6개월이나 남았으니 말이다.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모든 일에 빈틈이 없어야 해. 그리고 난 분명히 사무엘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2: 아버진 절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왜 아버지 마음대로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엄마는 제 신랑감을 만나보셨나요? 어떤 사람이죠?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요?
1: 그래, 한번 만나봤지. 나이는 좀 많은 편이지만 아주 성공한 사람이란다. 의료 사업을 하는데 잘생기고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야. 신사다운 사람이라 네게도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2: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0: 대화가 끝났을 때 저는 제 생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대놓고 반항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했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안에 묻어뒀던 수많은 감정들을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자기 연민, 분노, 극도의 원한, 그리고 증오심까지도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버지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이 있기 전 6개월 동안 사무엘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사력 있고 값비싼 선물을 해주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요셉의 선물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날이 왔습니다. 바로 그 결혼식 날이 된 것이죠.
3: 자, 모두들 들으십시오. 제 친구 사무엘과 제 딸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이 성품 좋은 친구가 제 딸의 손에 훌륭한 지참금을 안겨주었었지요. 이제 저는 그 지참금을 다시 돌려줌과 동시에 저의 기쁨과 우리 공동체의 승인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저 식탁 위에 선물과 법정 화폐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잔뜩 취한 남편을 부축하여 우리가 첫날 밤을 보낼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세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침대로 쓰러지더니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방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사무엘이 언제나처럼 당당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를 위한 과일과 빵이 들려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 뺨에 키스를 하고는 급히 방을 나가서 사마리아로 떠날 신혼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저를 집안으로 안내했는데 방에서는 시끌벅적한 환영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첫째 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취해서 골아떨어졌고 저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이틀씩이나 격렬한 파티를 벌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고 말쑥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그는 제 뺨에 키스를 하더니 또다시 급한 일로 가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것이란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갔고 매일 저녁마다 성대한 파티, 연회, 사업회의가 벌어졌으며 유흥으로 인생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음주량은 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되었는데도 전혀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처녀였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서류상으로만 결혼 생활을 했던 거죠. 17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저에게 남편이 남겨준 것이라고는 집과 사업 그리고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줄 남자는 없는 걸까? 부유한 과부였던 저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좋아했던 남자들은 저희 아버지가 골라주신 것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저는 저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며 사랑해줄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이나 더 결혼을 했는데 모두 실패했고 마음에 상처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되면서 저는 자존심과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슴 속에서 불처럼 끌어올랐습니다. 결혼이 실패할 때마다 제 인생은 조금씩 무너져갔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고 부를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의 경우는 저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묵직한 쇠항아리로 남편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더니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더군요. 저는 급히 제 짐만 챙겨서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사방을 떠돌아다니다가 저는 결국 고향 땅 수가로 돌아왔습니다. 망설여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저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서서 뚫어지게 집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버지보다는 좀 더 크고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그 남자가 제 사랑스런 동생 유셉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0: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신 것 같았어요. 늦은 밤이 되자 요셉은 다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요셉이 제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셉! 요셉!
1: 누구시죠? 무슨...

잠도 자지 않고 먼 길을 온 데다가 몸 여기저기에는 남편에게 매맞은 멍자국이 가득했거든요. 요셉은 가볍게 저를 들어올리더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아버지를 닮은 것에 충격을 받은 저는 저도 모르게 요셉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눈치챈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리고에 여행을 가셨다가 유대인 도둑들을 만나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집에 돌아오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우리 가족은 모두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돌아온 지 2년이 지나고 요셉은 결혼을 하여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행복한 은둔 생활을 즐겼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고 한평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피곤하시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또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가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제 작은 고향 마을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저의 실패한 결혼에 대해 수군거렸고 저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저와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죠. 제 수치스러운 평판 때문에 아무도 제게 일자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없다 보니 세금도 못 냈을 뿐 아니라 끼니도 거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동생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집에 있는 빈 방에 새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에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수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빈 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남자가 저의 집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곧 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경멸하고 비난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마을의 다른 여인들이 하루에 필요한 물을 깃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야 저는 뜨거운 땡볕 아래 야곱의 샘으로 물을 길러 갈 수 있었습니다. 물을 길러 가고 오는 제 마음은 늘 물항아리보다도 더 무거웠고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와 연민에 사로잡혀 괴로웠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고 단 한 번도 제 꿈을 이루어본 적이 없었으며 행복한 평안은 철저하게 저를 피해갔습니다.

0: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키가 큰 유대인이 우물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1: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0: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게 물을 달라는 거죠?
1: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면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줄 것이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0: 그분은 제게 앉으라고 권하신 후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이제껏 제가 해온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도 경이로웠습니다. 그분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동안 제 마음속을 가리고 있던 슬픔과 어둠의 장막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따뜻한 무언가가 제 영혼을 청결하게 만들고 있는

0: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를 받음을 느꼈습니다. 매 순간 제 빈 영혼에 희망이 한 방울씩 채워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 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질문 하나하나에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일행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쯤 제 영혼은 이미 노래하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저기 일행분들께서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군요. 부탁이니 제 물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절대로 제가 오기 전까지 가시면 안 돼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제 동생을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릴게요. 예수님을 만난 후 제게는 파도 같은 기쁨이 몰려왔고 동생의 가게가 있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동생의 가게 안으로 소란스럽게 뛰어들자 요셉은 무슨 일인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1: 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 누나 무슨 일이야? 숨이 멎을 지경이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거야?
2: 아니야 요셉, 쫓기는 게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 이렇게까지 괜찮은 적도 없었을 거야. 나랑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계셨어. 내가 메시아와 이야기를 나눈 게 분명해. 야곱의 샘 근처에 계시니까 그분이 떠나기 전에 얼른 같이 가자.
1: 누나 진정해. 지금 누나가 메시아를 만나고 왔다는 거야?
2: 그래 요셉, 그렇다니까. 너도 그분을 배워야 해. 어쨌든 서둘러,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해줄게.
0: 제가 동생을 데리고 우물가에 돌아갔을 때 제가 마을을 지나갈 때 울부짖었던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 요셉에게 내가 만났던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대장장이 일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에 대한 증오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제 동생에게도 저와 같이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정하고 끈기 있게 제 과거의 죄와 요셉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증오를 씻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매가 함께 고통받아왔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은 풍족할 때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 불순종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감사의 자리가 불평이나 당연함으로 채워지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결과는 바로 48절에 이어집니다.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불순종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축복을 선택하면 우린 복을 누리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하여 주심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를 더 사랑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은혜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산 함께 하셨습니다. 허윤석 씨의 조두남 곡으로 바리톤 황병덕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47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풍족하다고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을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 삶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린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풍족한 상태인가요? 부족하다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니고요. 풍족하다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섬기는 자의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노을 유경환 씨의 박판길 곡으로 테너 박인수가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너무나 잘하는 가곡이죠. 봉선화 김형준 씨의 홍남파 곡으로 오늘은 소프라노 김희정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는 풍족함 때문에 라는 뜻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 풍족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철저하게 끊어내야겠습니다. 풍족함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씨의 이호섭 작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테너 김태현이었습니다. 가을 하늘 유인순 씨의 김현옥 곡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47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성민들이 열방 앞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족하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됐나요? 저주를 받은 이유는 네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선택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이 풍요의 광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축복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별을 캐는 밤, 심흥문 시의 정혜련 곡으로 바리톤 박정섭이 노래합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의 우선순위를 다 내어주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 주신 풍요도 내가 이룬 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이사야 3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결핍으로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보완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끌어당겨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핍의 문제는 불편한 것 정도가 아니죠. 돈이 필요하다,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든 신경이 거기로 다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를 보고서 나는 안 그런데요 굉장히 초연한 듯이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 맞아요. 뭐 표정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이제 갚아야 될 그런 도래일이 왔단 말이에요. 어디에 신경이 집중돼요? 돈 갚는 데 집중되잖아요. 그건 있는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관계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고적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한 외로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우에 어떤 사람이 정말 배고프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 밥이 필요한, 밥이, 밥을 찾도록 돼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은 집안 대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말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왼손잡이가 태어난 겁니다. 왼손잡이. 그런데 그 오른손이 어떤 뜻이냐 하고 이렇게 원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오른손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른손은 그냥 달려 있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적으로도 별로 친화적이지 못한 거죠. 이후에 이렇게 역사를 쭉 흘러서 역사를 쭉 이렇게 흘러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저격병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아마도 에훗이 그 처음 시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에훗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썩 그

사회적으로 적응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왼손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악기를 이렇게 쓰는 분들을 보니까 왼손잡이, 그 대부분 오른손을 쓰거든요. 왼손잡이는 선부터 전부 다 갈아야 돼요. 바이올린도 그렇고, 그죠? 전부 다 갈아야 돼요. 첼로도 이게 오른손으로 쓰던 그런 줄이 아니라 순서를 싹 다 바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손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이 있는 그런 거죠. 거기다가 장애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어떤 책이죠?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뜬구름 잡고요. 그리고 뭐 교회 와서 무슨 뭐 엉뚱한, 야, 이거는 교회의 신화적인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찐 생활의 얘기야. 이렇게 가름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에웃이 던져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싸우는 세상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것도 어때요? 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18년 전에 벌써 이 모압왕 에글론을 위시해서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정복을 당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민족도 석연치 않고요. 본인 자신도 이게 왼손잡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에웃에게만 있었어요? 성경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 잘못 만나고 세월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한탄하는 사람,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에웃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가 다 완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은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 애들 잘 되지, 돈 잘 벌지, 뭐 건강하지, 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달려들거든요. 왜 그럴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완벽한데. 근데 저 집안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혼하려고 법원을 들락거린다 그러고 변호사 산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죠? 완벽하진 않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에웃의 얘기고 이거는 성경의 얘기고 이거는 누구누구의 얘기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디엔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런 거를 자꾸 노출하지 않으려고 위장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결핍의 문제 속에 있는 에웃의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에웃 한 사람의 얘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 엄청난 쿠데타도 이런 쿠데타가 없죠. 그죠? 이 한 사람이 나가서 전체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확 바꾸는 일에 이 소위 말하면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요,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나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결핍 현상이 있는데 나에게도 채워지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된 상황 속에서는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각이 작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결핍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규정해, 내가 너를 이렇게 정의해, 너는 나에게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을 새롭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재정의하게 하신 거예요. 에웃도 한번 보세요. 에웃도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떻죠? 에웃이, 아, 내가 막 열등의식에 찌들려가지고, 아, 내가 이 왼손잡인데 이런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단호하고 민첩하잖아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통념에 물들지 않고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고 아,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새롭게 보겠습니다 한 거죠. 새롭게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어때요? 긍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오른손은 그냥 달려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렇게 오른손 장애가 있어서 왼손 제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거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손이 이렇게 돼 있어서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힘을 얻고 완전히 회복되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기적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보고서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 뭐 오른손을 낫게 하셨다든지 회복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불완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불완전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불완전한 부분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는 완벽하니까 내가 쓰고 넌 완벽하지 않으니까 너는 못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N분의 1로 N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전체가 6개면 6분의 1이에요. 내가 사지가 어떻다 그러면 이 오른손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4분의 1이 고장 났다고 해서 4분의 3이 전부 다 거기에 연동돼가지고 못 움직인다. 그게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어맬 때 포로로 잡을 때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너 그거 하나 있잖아. 옛날에 들었던 말 한마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코 화해를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없어요. 그 N분의 1로 처리하는 거. 이거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야. 내가 오른손 못 쓰는 거 이것도 내가 지금 이거는 물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못 쓰는 건 못 쓰는 것대로 두고 내가 사용 가능한 거 그거 쓰면 돼.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땅으로 갔다. 근데 뭐 딸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다. 근데 뭐 바로를 만났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예사롭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걸 딱 잡아서 요약해서 요점 정리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모세가 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지 않았겠어요? 뭐 국경 검문소 지나가면서 야 너 비자 내놔라 네가 언제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도 따져 묻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80세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하게 위협적인 거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져 묻다가 야 들여보내 해가지고서 그래서 간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훗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말 그대로 오른손 전성시대인데 그때에 아니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 들어가
뭐 곡물 가지고 온 사람들 다 뒤져보고 샅샅이 다 수색하고, 예? 그러면

애웃은 이게 건들건들하니까 예? 그냥 무사통과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 그 자체가 결점으로 되는 것,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결점이 있어요. 그죠? 결점이 있지만 그거를 사용하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두려움. 그래서 이게 꿈을 꾸는데 야,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해.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 딱 꿈을 꾸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그 두려움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출애굽을 친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그죠? 예, 요셉이 강하고 담대한 인물이 돼가지고 꿈을 꿨어. 근데 하나님이 야, 가라. 근데, 나는 그런데 굴복할 수 없어요. 뭐 내가 여기 뭘 잘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예, 난 괜찮아요. 이러면서 고집 피웠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개인의 성향조차도 사용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결점인 거니까 이거는 안 해야 안 돼, 이거는 당신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는 그래가지고는 야 싹이 노랗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비록 이런 면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거를 잘 한번 활용해보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 결핍, 이 결핍을 전체 결핍으로 보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회의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는 거는요, 그거는 큰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N분의 1, 5개가 있으면 5분의 1, 6개가 있으면 6분의 1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 앉아 계시지만 마치고 난 다음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생각이 많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전체가 움직이도록 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그래, 요거는 그런 거야, 내가 요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걱정하자, 좀 미뤄놓고요. 이거는 좀 심각한데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목장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바쁘지 않아, 그래서 좀 뒤로 하고.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N분의 1로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무엇 하나 걱정 하나 생겼다고 온 몸으로 그걸 다 받고 스트레스 있는 대로 다 받고 모든 게 다 정진될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해석하면서요. 예.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결핍 상태, 이거를 자기 온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에웃하고 1대1로 만났어요. 그죠? 자기하고 조공을 바치러 온 그 조공 행렬 싹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으니까, 그것도 오른손이 건들거리고 있는 장애인을 보니까 모든 경호원들이 다 무장해제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그냥 괜찮아. 예, 그래서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이쪽에 칼을 찬 거예요. 왼손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글론을 찌릅니다. 찌르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재밌으면서 끔찍하죠. 그 칼집, 이 칼을 잡았는데 그 칼자루가 등 뒤로 나올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찌른 거예요. 물론 18년 동안, 18회 동안 그 정말 압제를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에글론을 처단하는 것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호산나 호산나.

0: 죄값을 치루시고 구원해내는 일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사소한 거예요. 예, 그 에글론과 1대1로 딱 노마크 찬스 아니에요. 그때 에우시 신경 쓴 게 뭐예요? 오로지 에글론 잡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집중하는 거거든요. 뭘 하든지 하려고 하면요, 이런 거 저런 거 봐서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목표에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직진. 이유 여하를 가리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이 칼날을 얼마나 세게 찔러 넣었으면 그 칼 자루가 등 뒤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얼마나 비둔했다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그 비둔한 그거를 이 30cm 칼을 가지고 그거를 그 칼집이 뛰쳐나올 정도로 찔렀으니까 얼마나 거기 집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나는 이런 결점이 있어요. 저런 결점이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할 수 있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하지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의 결핍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의 결핍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예,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전쟁 역사학자인데 이반 아레긴 토프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조사했어요. 전체 전 역사를 통해가지고, 전쟁 역사를 통해서. 근데 강대국이 약소국과 싸우면은요, 72.5 대 27.5로 이겨요. 거의 뭐 4분의 3을 이겨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의 룰을 바꾸면 갑자기 약소국의 승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비대칭 전략이라고 해요. 비대칭 전략. 그러니까 게릴라전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강대국이 만약에 게임의 룰이 바뀌어지면 강대국은 36.4% 확 떨어집니다. 약소국은 63.6% 이긴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비대칭 전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하고 싸우는 방법이 다르거든. 세상하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하고 싸우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세상이 돈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돈 가지고 나가고, 세상이 숫자로 나오면 우리가 숫자로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의리였고 우리는 늘 핍박당해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일어나서 이런 모양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리되는 거, 결핍된 거, 모자란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대칭으로 그걸 싸우게 하신 겁니다. 약하지만 강하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255-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그분의 사랑에서 도망쳤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면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다. 네가 잃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래도 오라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크다고.
1: 깊게 사랑하면 잃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기에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걸 부인할 수 없네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와라. 내가 다 안다. 우리 오늘 용기 내볼까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추다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프랜시스 톰슨 시인의 하늘의 사냥개. 이 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망친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두려워서라기보다도 그 사랑이 너무 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할 것 같아서라요. 참 솔직하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때로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진짜 맘먹고 제대로 하려다 보니 나 이러다가 선교사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오지로 가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보면 신학생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걱정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혹시 잃을까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다죠. 네가 무엇을 잃을지 내가 다 알아. 그래도 오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크단다.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요. 오늘 저녁 누군가에겐 이 시가 응답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계산 없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도 계산 없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저녁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누구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위로가 필요한 사연 축하할 사연들 또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다 좋아요. 행저질라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저질라 귀 기울이고 있어요 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 남겨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오늘도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이 오늘도 준비가 돼 있어요. 9월 15일 화요일자 저녁 기도문, 오늘 저녁도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그리고 지난주와는 또 다른 오늘만의 특별한 기도문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쉼과 위로로 가득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0: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정말 수고하신 모든 청취자분들을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하나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6802번님, 오늘도 기도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퇴근하려고 나왔어요. 시동 키자마자 로고송이 나옵니다. 반갑네요.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신 하루 값지게 받고 이 하루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또 이 저녁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겠죠?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6802번님. 5329번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다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했을 뿐인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5329번님 감사하고요. 쉼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7525번님, 오늘 선곡 너무 좋다고요. 제 마음이랑 딱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한 마음이 젤리처럼 부드러워지네요 하셨어요. 그때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이 그리고 그 찬양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 오늘따라 굉장히 가사가 콕콕 박히네. 그럴 때도 있고, 야, 이 찬양 되게 오랜만이다. 혹은 야, 이 찬양 내가 눈 감고도 부를 수 있지. 그만큼 자주 들었어 하는 찬양인데도 그날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가사든 뭐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7525번님,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저녁, 쉼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5101번님, 행저질라 최PD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믿는 자로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지 뒤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이 저녁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인다웠나?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았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 참 귀한 것 같습니다. 5101번님,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사연도 남겨주고 계시고 행저질라 잘 듣고 있다고 또 출석체크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저녁기도문 준비가 돼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오늘 9월 15일자 저녁기도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퇴근길 북소리 시간으로 함께하죠.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그 해당 책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주파수 고정하시고, 아, 이거 진짜 읽고 싶다. 혹은 이 사람이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감동이 드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책을 신청하셔서 꼭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요. 오늘의 퇴근길 북소리 만나보실게요.

0: 행서진래 퇴근길 북소리.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이 시간 좋은 책들 소개하고요, 책을 선물해드려요. 이 저녁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퇴근길 북소리, 오늘은요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근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들고 계신 책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두께가 있는 것 같은데.
1: 아, 맞습니다.
0: 어떤 네. 책이에요?
1: 두껍다고 하니까 갑자기 네. 또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신청하지 말까? 그런데 반드시 오늘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0: 네.
1: 일단은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 책 제목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0: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1: 우리 자체가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0: 맞아요.
1: 근데 예수님이 선택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 인생이 멋지게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0: 그렇군요. 원제가 12 Ordinary Men입니다. 평범한 12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 평범하진 않죠. 12제자였으니까.
0: 12제자 이야기군요.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이 제자들이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진짜 나 같은 사람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그렇죠. 네. 저는 그 예전에 그 베드로와 같다. 베드로와 같다.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배신의 아이콘은 아니지만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0: 네,
1: 여기서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 그런 얘기예요. 뭐 특별한 배경이나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쓰신다면 아무 상관없다. 약점도 있어도 괜찮다. 이 저자인 존 메가나 목사님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평범했지만 예수님과 함께여서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다. 요 이야기를 담아놓았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네네.
0: 이 저자분 어떤 분이에요?
1: 사실 뭐 존 메가더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책들 몇 권씩 갖고 계실 거예요. 뭐 오랫동안 뭐 성경 강의와 또 설교 목회 사역 통해서 목사님들의 목사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성경 교사로 알려졌던 분이고요. 특별히 이 책은 열두 제자에 대한 강해
0: 네.
1: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곳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모아서 각 제자의 어떤 성장과 그들의 어떤 성숙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특별히 저는 열두 제자 하면 사실 열두 제자 다 외우라고 하시면 다 못 외우신 분 많으실걸요.
0: 네.
1: 성경 퀴즈 때문에 외우시잖아요. 근데 몇몇 제자 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까지도 이 책에 좀 기록돼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다. 이 중에 내가 있구나라는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책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이고 저자는 존 메가더 목사님, 출판사는 생명의 말씀사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책이 전개되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베드로부터 살펴볼까요, 목사님?
1: 그렇죠. 열두 제자 하면 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죠.
0: 네. 이 책은 네. 어떻게 설명해요?
1: 뭐 사실 베드로에 관한 일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다른 제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0: 네.
1: 예수님과의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까지. 그래서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 이야기를 빼놓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0: 예.
1: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일단 막 말부터 막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뭐 부인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세 번이나 부인했고요. 네.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새드 엔딩인데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0: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죠. 네. 그의 성급함과 또 이 옹졸함들을 꺾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는 담대한 사람으로 세우셨던 거죠.
1: 네. 그러니까 성격이나 그 기질이 변화됐다기보다는 같은 기질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이 된 거네요.
0: 맞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조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또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와 다르다 그러면 틀리다고 생각한 거 많잖아요.
1: 네.
0: 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데 주님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또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1: 네.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거 자체가 또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1: 네. 자,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 혹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흥미가 됩니다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오늘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 사탄은 우리에게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해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열두 제자는 온 세상을 진동시켰다. 그들이 비범한 자질을 갖추었거나 탁월한 지적 능력을 지녔거나 강력한 정치 권력을 휘둘렀거나 특별한 신분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진동시킨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온유한 자,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때 그 권능의 출처를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시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진리에서 비롯한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만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 그들을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그분 자신의 이야기일 뿐이다. 열두 제자도 예외일 수 없다. 제가 이 대목을 들으니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만 보신 게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실 그 미래까지 보고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도 생기게 돼요. 목사님 또 어떻게 읽으셨어요?
0: 저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사실 저도 성격이 되게 못났거든요. 피디님 보시기에는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가 성격이 되게 모나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모난 걸로 하죠. 네. 네, 모나 있고 참 부족한 부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부분과 상관없이 약점도 아시지만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나를 반석과 같이 만드시는 베드로도 사실 베드로를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실 때는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아셨잖아요, 주님이.
1: 네.
0: 하지만 그 베드로의 그 강직하고 또 성급한 성격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희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부족하고 또 못한 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또 필요한 대로 사용하실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드니까요.
1: 네.
0: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1: 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사님 진짜 열두 제자가 다 있네요.
0: 성경 퀴즈 때 열두 제자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1: 네.
0: 각 제자의 특별한 성격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것들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아 이런 성격들 나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피디님이 열두 제자가 어떤 성격인지 그 책 안에 네. 처음에 그 순서에 있잖아요. 차례 한번 읽어주세요.
1: 말이 앞서던 시몬에서 반석이 된 베드로.
0: 네.
1: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안드레.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 야고보. 균형을 배워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 현실적인 관리자 빌립.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 나다나엘. 세리 마테. 비관주의자 도마. 작은 야고보, 열심당 시몬,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위선자 유다.
0: 오. 이렇게 해서 12명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1: 네.
0: 겹치는 이름도 있죠.
1: 그러네요.

0: 우리 흔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평범한 것입니다.
1: 예. 야, 이렇게 보니까 딱 눈에 띄네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0: 책을 읽다 보시면 아, 이 사람이 나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이렇게 목차를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유명하지 않은 제자들도 중간중간 있어요. 특별히 안드레가 인상적이라고요, 목사님.
0: 맞습니다. 사실 우린 눈에 띄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교회나 사회에서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렁뼈 같은 분들이죠. 뼈가 아니지만 예. 그분 때문에 그 조직이 온전해지고 또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런 일들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안드레도 사실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오병이어 사건 때는 소년을 주님께 데려온 사람이었어요.
1: 예.
0: 모두가 막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이렇게 난감했을 때 한 소년을 주님께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고요.
1: 네.
0: 그러니까 무대 위편에 있진 않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받진 않지만 무대 뒤편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주님과 연결해줬던 조용한 섬김을 보여줬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1: 그러니까 교회에는 베드로처럼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분명 필요하고 안드레처럼 조용히 섬겨주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겠네요.
0: 아무래도 이 안드레 형 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 조명받지 못하지만
1: 네.
0: 실제로는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분들은 이 안드레 형 같은 분인 것 같아요.
1: 아,
0: 우리 권사님도 있잖아요. 묵묵히 뒤에서 다 챙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막 그랬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1: 예.
0: 교회의 기둥입니다, 진짜.
1: 그렇죠.
0: 새벽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1: 꼭 필요한 분들.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책,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이 책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또 교회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0: 네. 많은 분들이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완성형, 완성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난 부분도 둥글둥글하게 만드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능의 크기,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물면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1: 네, 사람을 세워가는 이 교회의 시선들도 달라질 필요가 있겠네요.
0: 많은 분들이 너는 뛰어나니까 너는 뭐 잘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리더를 세운다든지 뭔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데요. 사실은 그 기능적인 부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에는 사랑을 놔두고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리더들이 진짜 더 많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많은 공동체가 교회 가고 싶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런 거 보면 대부분 기능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기능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이 무대 뒤편에서 섬기는 분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오늘 퇴근길 북소리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 함께 나눴어요. 저자는 존 맥아더 목사님입니다. 자,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너무 평범해서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여러분 혹시 그 이력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은 이력서에 다 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라고 너무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평범한 여러분의 이력서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바로 여러분 평범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1: 네, 나의 어떠함도 가장 좋은 무기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퇴근길 북소리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 오늘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에서 오늘도 협찬을 해주셨어요. 추첨을 통해 또 여러분들께 선물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길 북소리 지금까지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박군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하며 때로는 제 몫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지친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채워야 한다는 마음에서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야 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게 하시되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베푼 작은 친절과 수고

우리도 사랑하되 지치지 않고 섬기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이에요. 자, 9월 15일자 오늘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전까지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누구나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753번님 반가운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 찬양이 정말 좋습니다. 기도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2753번님. 4339번님 오늘도 행저질라 감사히 청취합니다. 기도문 감사해요. 할렐루야. 보내주셨고요. 0712번님은 오늘 하루도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기도문 보내주세요 하셨고요. 아멘입니다. 8932번님 샬롬, 어두운 새벽에 운행 나왔다가 일 마치고 내일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정비 끝내고 석양을 마주하며 퇴근하며 인사드립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2646번님 아직 핸드폰을 잘 못합니다. 기도문 꼭 받고 싶은데 보내주실 수 있죠? 하셨어요. 너무나 잘 보내셨는데요. 2646번님 기도문도 잘 챙겨드릴게요. 5944번님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주님의 은혜죠. 5944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주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9572번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행복임을 압니다. 범사에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셨네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임을 아는 사람 그것만큼 큰 지혜가 있을까요?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기도문도 신청해 주시고 또 책 신청도 많이 해주셨어요. 보니까 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오늘 책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다섯 분께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분들 내일 오전 중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어떤 사연이 당첨됐는지 익명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필요한 이유 짤막하게 보내주시고 또 기도문 챙겨가실 분들은 이건 추첨 아니고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챙겨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다 읽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저질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힘쓴 모든 우리 행저 가족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일본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생명 신의 새 생명 신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땐 교회 국수가 맛있었지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땐 교회 국수가 참 맛있었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만 해도 주일날 예배 마치면 교회 식당은 항상 음식 냄새가 났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거기에 이렇게 스댕 그릇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2열 정도로 쫙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 집사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국수를 삶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아내가 출산을 하고 하면서 제가 요리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리에서 가장 귀찮은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고명이에요, 고명. 그냥 국수도 삼겠고 국물도 하겠어요. 근데 고명이라는 게 말 그 자체로 약간 꾸밈이잖아요. 애호박이 올라가든 당근이 올라가든 크게 맛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식감, 약간의 그 맛을 위해서 그 애호박을 다 채 써시고 막 유부도 올려주시고 김치로 잘라서 올려주시고 당근도 썰어주셔서 볶아가지고 올려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정성과 노력과 애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국수를 맛있게 끓여주던 교회를 다닐 때는 어렸어요. 그러니까 국수가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코스트코가 있었어요. 코스트코 1층에 가면 그 피자와 그 베이크와 이런 걸 팔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마치면 친구들이 야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코스트코 가자 피자 먹자 하면서 친구들을 꼬셔서 코스트코로 가는 거죠. 코스트코 와서 먹고 막 그 국수가 굉장히 좋고 감사하고 노력이 가득 담겼던 건데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 이거 되게 귀한 거구나 가치로운 거구나 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안 믿는 친구 한 명을 교회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이 친구는 뭐 예배 내내 졸죠. 뭐 찬양이 뭔지 알고 설교가 뭔지 알겠어요. 그냥 막 졸다가 야 아 배고프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어머니 헌금을 이렇게 못한 상태여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교회 식당으로 가자 거기에 국수를 줘 하고 같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국수를 먹었어요. 맛있게 후루룩 먹고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친구가 국물까지 다 원샷을 하더니 아우 가자 배부르다 야, 얼마야 하면서 막 주머니를 뒤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우리 교회 국수 공짜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 공짜로 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네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국수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건지 공짜로 줄 만큼의 그런 쉽게 여길 만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왜 공짜로 줘? 너네 교회 뭐야 왜? 자선사업이야? 막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나는 그냥 안 먹고 코스트코나 갔던 그런 매주 제공되니까 쉽게 여겼던 그런 국수인데 아 사실 이거 되게 귀한 거구나.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고 되게 많은 수고가 들어간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국수를 왜 공짜로 주지? 저 집사님들은 왜 저렇게 매주 열심히 일주일 동안 또 가사노동을 이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뭐 다른 직업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서 왜 주일까지 와서 교회에서 순번을 맡아가면서 국수를 삶고 고명을 자르고 그게 끝인 줄 아세요? 끝나면 또 그 수많은 설거지와 바닥 청소와 이걸 왜 매주 하시는 걸까? 그제서야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집사님한테 슬쩍 여쭤본 겁니다. 아니 집사님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교회 왔었는데 이걸 도대체 왜 공짜로 주네요?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궁금해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들 왜 이렇게 공짜로 줘요? 교회는 이걸 왜 공짜로 줘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답변이 아직도 생생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운전을 하면서 씩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맛을 모르는 사람도 이 국수 맛은 보러 오거든.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예수의 맛은 아직 모를 수 있어. 근데 나 이거 국수 끓일 때 정말 정성을 다하거든. 정말 좋은 재료 쓰거든. 정말 애를 쓰거든. 이 국수 맛은 보러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의 맛을 아직 몰라도 국수를 통해서, 국수 맛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제 친구만 해도 뭐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뭐 연락이 닿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국수 먹으러 몇 번 왔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분들도 그 국수 맛을 보고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실제로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 그 교회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분들이 물론 교회가 좋아서 오고 예배가 좋아서 오지만 한 끼 나를 채워주고 충족해줄 수 있는 그 국수가 오실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도 이 국수 맛을 보러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국수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도구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뭐 강변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뭐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 극동방송에서 예배를 했고 이런 어떻게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가시는 두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서 정했다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됐던 그 기반이 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걸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아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때는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요한 목사님의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요한 목사님의 친구 세 명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요한과 새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새 친구를 데리고 요한 목사님이 어디를 데려가냐면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좋아. 내가 생각할 땐 좋으니까 새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뜨악한 거죠. 왜 뜨악하는가?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인데 교회의 문화도 좋은 문화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만의 문화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언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제스처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표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인 새 친구는요. 너무 낯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기괴하고 너무 이상한 거죠. 어떤 배려, 어떤 언어적인 어떤 도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약간 그저 이상한 공동체로 보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고서 그 새 친구가 요한 목사님한테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가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 목사님이 되게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서 그때의 기억으로 요한 목사님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함께하는 교회,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왜 다른가, 왜 그런 교회 같지 않은가? 왜 교회만의 문화만으로 구성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누구든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죠. 물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교회만의 문화도 있어야 되죠. 예배도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요. 예배의 영성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도 뜨거우면 좋죠. 다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그건만 있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회만 위한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편하게 올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만큼 뜨거운 거여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게 됐던 거고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가 그래도 국수의 맛은 보러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도 멀리 있는 자들이 여기 당장 예수님을 알고 함께하는 교회로 올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이 교회만의 문화, 이 교회만의 배려, 이 교회만의 양보, 이 교회만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국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심지어 리더가 바뀌면 마음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저변에 흘렀던 이 마음, 요한 목사님이 그랬던 이 국수라고 하는 마음은 과연 바뀌었을까요? 몇 년 전에 제 써니 목사님이랑
설교에 대한 대화를 한참 한 적이 있어요.

있었어요. 저도 설교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많이 여쭤보고 막 질문하고 했었는데 그때 써니 목사님 저한테 해줬던 대답이 되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야 규용아, 우리 장인어른은 교회를 안 다니셔. 어 그래요? 전 저 얘기를 왜 하지?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매주 내 장인어른이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설교를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설교를 쓸 때 언어를 조심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교인들만 아는 말, 교인들만 통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자제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의 맛은 모르는 그, 너무 사랑하는데 아직 예수님은 싫다고 말하는 그, 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 먹고 야 나 니네 교회 한번 와볼래 하고 함께하는 교회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자가 내 옆에 와서 앉아있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노심초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무슨 소리 할까, 못 알아들을 소리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신경쓰미 함께하는 교회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오늘 여기 앉아있다고 상상하면서 오늘도 설교를 썼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한다면 어쩌면 교회는 이기적이고 교회는 자기밖에 몰라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뒤에 건반 치면서 노래 불러준 우리 태훈 형제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선곡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화목제로 삼으시니, 아시다시피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목회자 노래 컨테스트에서 꼴찌한 사람입니다. 알아서 걸러서 들었어요. 어떤 노래인지 가사는 아시겠죠? 화목제로 삼으시니 죄 용서하셨네. 요거를 선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 다 잘 아는, 물론 제가 불러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이거 따라 부르는데 아무도 무리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1부 예배 전에 8시 반에 연습 끝나고 태훈이 형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규용아, 규용 목사님,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연습하면서 생각해봤는데 화목제라는 단어를 모두가 알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목제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밑에 설명을 써주려는 거예요. 화목제 땡땡,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화목제 땡땡, 뭐 어떤 제사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상징한다 라고 제가 썼어요. 화목제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그걸 써야 되는 저는 어땠을까요? 되게 귀찮았을까요? 하나도 안 귀찮았어요. 태훈 형제도 어떤 마음을 저변에 깔아두고 선곡을 하는가, 찬양을 부르는가,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가 여기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슬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있겠지만 최대한 없애보자. 저도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니까 그 설명을 하나하나 쓰는데 하나도 귀찮지 않고요. 쓰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탄했어요. 아 그래, 나도 저런 거 좀 캐치해야 되는데, 나름 예배 기획한다고 여기 앉아서 뭐 하냐. 아 그래, 화목제라는 단어는 모두가 모를 수 있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만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한참 전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59년, 한참 전이죠, 20살의 꽃다운 나이로 남편을 따라서 생전 밟아본 적도 없는 동양 땅 한국으로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이민, 요즘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민, 외국인들이 좀 있다고 해도요, 그때 당시에 뭐 정말 없었죠. 그야말로 한국 이민 1세대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좀 전에 함께 영상에서 봤던 트루디 사모님입니다. 말이 통하기라겠습니까? 제스처가 통하기라겠습니까? 정서가 맞닿겠습니까? 근데 트루디 사모님이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회 집사님이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바로 뭐냐면 말도 안 통하고 제스처도 안 통하고 정서도 안 맞을 수 있지만 맛은 통해요. 예수의 맛은 몰라도요, 국수 맛은 알고 오듯이요, 이 사람과 통하지 않고 정서가 맞지 않아도 맛으로는 통할 수 있다는 걸 트루디 사모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향기를 내뿜기 위해

예. 또 장애로 고통 중인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예술을 맛보지 않았던 누구라도 와서 파이 맛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그 파이를 통해서 마음 열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바람 하나 가지고 일평생 파이를 구우셨던 그분의 마음. 저는 이 파이를, 이 트루디 사모님의 파이를 이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트루디 사모님의 국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수많은 국수들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오는 그 징검다리로 그동안 수많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한참 전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은 세무원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따졌다.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죄인 중에 죄인, 어떤 교회와의 거리는 백리길이요 거룩과의 거리는 천리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 마태의 직업은 셀입니다. 셀이라는 직업은 뭐냐, 정말 모든 것에 세금을 붙였어요. 의자에 앉았네, 의자세네. 너 안경 썼네, 안경세네. 이렇게 하면서 일부 금액만 로마에 내려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정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정말 그 욕심의 곳간을 가득 채울 수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됐던 매국노 중에 매국노,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같은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가 그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양심 탓일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강해서일지는 몰라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마태가 세리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욕심과 어떤 그런 값어치들을 포함합니다. 이걸 다 두고 쫓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본문을 여기까지 봅니다. 아, 마태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부르시는구나. 근데 조금의 이야기가 더 숨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약간의 추측을 얹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느 날 마태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이 가장 최고의 목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 아시잖아요.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질타하고 비난해도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맨날 술 퍼먹고 뭐 룸사롱 가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맨날 돈 얘기하고 돈 자랑하고 누구 거 어떻게 뺏을까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짐을 쌉니다.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눈에 걸렸나 봐요. 눈에 밟혔나 봐요. 예수님 갑시다. 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야, 표정 안 좋은데 뭐 놓고 온 거 있어? 사실요 주님, 제 친구들이 있어요. 이놈들은요, 저도 저지만 걔네들은 정말 당신과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걔네가 하고 다니는 꼬라지, 말투, 복장, 하는 행동, 그 숨겨놓은 죄악들, 아유 주님, 주님은 아예 닿지도 못할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네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가시죠 주님. 그렇게 하고 가자고 할 때 예수님이 마태를 멈춰 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러! 밥 먹자. 밥 먹고 가자. 불러! 같이 놀고 가자. 네 친구들이라며. 함께 시간 보내고 가자. 라고 해서 그 죄인들, 온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확 째려보고 승질내고 더럽다, 죄인이다,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는 누군가 있잖아요. 야, 쟤는 어쩜 저렇게 악마 같은 욕심으로 살아갈까? 쟤는 어쩜 저렇게 흥청망청 살까? 아, 고주망태가 따로 없어. 술과 담배가 저렇게 좋을까? 몸에 문신 봐. 하고 다니는 꼬라지 봐.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그 청년들, 그 동료들, 그 누군가 있잖아요. 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랑 놀아요? 저런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당신이 무슨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예수님이 방금 본문처럼 데려와라

0: 했던 거죠. 무슨 소리야? 난 이 사람들 때문에 왔어. 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가장 거룩한 존재였는데 이미 너희를 위해서 왔어. 나 이거 하러 온 거야. 무슨 소리야? 거룩하다고 니네? 쟤네들에 비해서 거룩하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이들을 위해서 온 거야.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와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를 느끼고 나를 누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얘네랑 식사가 아니라 식사 할애비를 하려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지탄을 받으면서도 고집하셨던 그 수많은 지탄받던 죄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끓인 국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국수를 끓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고요. 그들이 자신의 그동안 했던 모습, 부족한 모습, 겉모습, 고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기 두려울 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국수를 끓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국수를 끓이고 계시고 끓이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밥을 안 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하는 교회 밥을 안 드리긴 하는데 국수는 좀 끓일 줄 알아요. 어떤 국수냐면 오늘 이야기했던 국수죠. 국수 엄청 잘 끓이고 잘 끓이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에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받고 사랑을 느끼고 양보받고 문화를 드리고 즐길 거리를 드리면서 여기를 통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국수를 끓이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맛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국수를 끓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배려, 어떤 양보를 건네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도 다 그 국수 맛보셨죠? 우리는 이미 그 국수 맛을 보면서 자라온 신앙입니다. 혼자 우뚝 선 신앙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배려를 받으셨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지금까지 자라온 신앙들이실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국수를 끓일 수 있을까?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국수를 끓일 수 있으며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국수를 끓여 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히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 조금 더 나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며 나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국수를 끓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파이를 구우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끓일 수 있는 국수는 어떤 모양인가요? 하나님 제가 구울 수 있는 파이는 어떤 맛과 향기일까요? 제가 제 삶에서 당신을 소개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배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레시피를 여쭤볼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 471국에 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마음의 등불이 꺼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영원히 어둠에 처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심지에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내 그림이 물감 가격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말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란 공정하지도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의 인정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니까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CCM 가수 CC 와이너스의 친오빠인 비비 와이너스의 곡으로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에 감미로운 음악이었죠.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All of Me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여성 보컬 그룹 Point of Grace의 곡으로 만유의 주제 Fair is the Lord Jesus 그리고 이어서 인테그리티 뮤직의 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벤슨 뮤직의 연주 그리고 샌디 페티와 라넬 헤리즈의 듀엣곡으로 More Than Wonderful을 보내드립니다.

네, 찬양과 연주로 오늘은 벤스 뮤직의 연주 그리고 샌디 페티와 라넬 헤르즈의 듀엣곡으로 아주 열창이었죠. 아주 멋진 하모니로 More Than Wonderful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곡으로 This Kingdom을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6843번님께서 낮에는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 너무 시원하네요. 찬양 듣는 이 시간 기다려져요. 듣고 싶은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전우사님이 부른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또 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4146번님께서 지난 토요일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직접 드디어 들었습니다. 간증과 함께 전도사님의 찬양 큰 은혜와 함께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구미에서 퇴근 후 산책하며 듣고 있는데요. 저는 대전 구미를 오가는 주말 부부입니다. 아내 모미경 권사님과 두 딸 예보니 예람이와 대전제일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부른 은혜 꼭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집회 때 만났던 분들을 방송으로 다시 만나면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버전을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모두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보혈 날 정결케하니 주보혈 워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경찰청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강력 범죄 주요 동기 중 하나로 질투와 시기심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강한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전혀 모르는 타인보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 더 깊은 비교의 칼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에서 찾지 못하고 가까운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안해할 때 질투의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이의 성공 소식을 접하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게 되고 말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관용 그리고 긍휼입니다. 다른 이의 빛나는 순간을 시기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몫에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가까운 이의 기쁨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조수진님의 세상을 사는 지혜와 오벳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관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투와 시기는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어릴 적부터 누군가의 성공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이것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나 동료가 잘 됐을 때 온전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한편으론 괜히 서운하고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안에 이런 감정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양가 감정이 들면서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를 향한 선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들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너 시험을 당해와 황광선님과 로런스 리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절망하던 그 순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상황은 그들의 눈에 재앙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향한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시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선한 생각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형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너머에서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워십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와 베이비 메이슨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영어 찬양 그리고 토브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이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234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저녁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갈 때 주밤 방송을 들으면 왠지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다정하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아요. 오늘은 그간 밀린 말씀 필사하고 집에서 듣습니다. 영어로 듣는 찬송도 은혜로워서 따라 부르고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방송. 아, 제가 더 감동이 됩니다. 앞으로도 은혜로운 찬양과 또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말씀과 묵상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밤 가족 모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 편지 끝나고 수고하신 여러분을 위한 곡 하나 전해드릴게요.

홀로 아르며 아픔을 참아내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거라. 나는 너의 치료자란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마음속 모든 아픔을 나에게 고백하거라. 새로운 아침마다 치료하는 나의 은혜가 너를 회복시킬 것을 믿거라. 너에게 질병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너에게 상처가 있다면 내가 아물게 할 거란다. 너에게 위험이 닥쳐도 선한 목자인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단다.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책임지는 사랑을 기억하거라. 나의 사랑아, 너에게는 온 세상의 창조주인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거라.

기억하거라. 회복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너의 왕인 나와 함께 천천히 시간을 보내자꾸나. 내가 나와 함께 머물 때 나의 생명이 너에게 흘러들어 간단다. 오늘도 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너를 채워줄 거란다. 너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며 나와 교제하렴. 생명을 다해 너를 회복시키는 하늘 아버지가.

하음님의 위로와 최재도님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밤아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벌어서 남을 주세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남동 슈바이처 의사 장응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6대에 걸쳐 신앙의 가문을 이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유익하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도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요. 많은 재산이 무색할 만큼 자기 소유에 자가용한 데가 없었고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검소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벌어서 남 주세요 이 말을 자주 한 장로님은 자신의 말처럼 전 재산 113억 원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지난 22년에 99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9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같이 메시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의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보통 조건이 붙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잘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등 돌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에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예수 어린 양,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된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Alvin Slaughter의 Made Me Glad,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Stephen McWhorter가 함께한 Come Jesus Com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자격을 따지곤 합니다.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배도 건성으로 드렸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나가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그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분 앞에 나가면 어떨까. 그 문은 이미 우리 앞에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열린문 장로교회 예배팀에 십자가로 오신 텐트메이커스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바이러스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루이스 스미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연 중에 즐기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험난한 과정이라고 표현한 스미스 박사는요, 진정한 용서에는 7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용서 첫 번째 단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한다. 두 번째, 먼저 이해함으로 용서한다. 혼란한 마음으로 용서한다. 분노함으로 용서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용서한다.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용서한다. 근본적인 감정과 마주하며 용서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는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극복할 힘,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인데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날 향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용서하기가 쉬운데 어떤 거는 가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조차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발걸음, 믿음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지저 스페일이로 돈 모엠 목사님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셨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직역하는 그런 뜻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요.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힘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은 어떤 운명 같은 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습니다.

한웅재의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Mercy Me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Ann Wilson의 My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verflow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임의 The Love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기프테이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한 존재를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또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참 많지만 헛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추앙하는 지도자나 또는 뭐 원수 장군 이런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 깨닫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는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상처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요.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있으시지요? 오늘도 이 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송이, 찬양이, 복음이 집안에 흘려 나올 수 있도록 라디오를 끄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847 성도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남북한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귀한 하루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입니다.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또 한 줄의 기도,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전해드릴 거고요. 칼럼에 이어서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북한 땅에 대한 또 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당과 국가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만 살아야만 하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회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가득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부들은 부정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의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군대가 힘이 없어서 지략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인구가 적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조차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 평양 땅에 남한 전체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놀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김일성의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195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북조선에는 교회가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국가는 부패해지고 있고 경제는 철저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대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주민들의 삶을 먹일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북한 땅이 살아날 겁니다.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에 북한 땅이 회복될 거예요.

0: 그날에 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북한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북한 땅에도 할 수 없기 이 하나님을 향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북한 땅의 우리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도발을 했는데요. 지난 12일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드론도 같이 운영하면서 한미일 3국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성능과 운영 능력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 정례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13번째인 미사일 발사.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프리덤 엣지 종료 직후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감행되어서 군 당국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라는 소식입니다.
0: 예. 자, 먼저 지난 12일 새벽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발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10일 새벽 5시 20분경에 평안남도 혹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50에서 300km 안팎으로 탐지되었고요. 최고 고도와 속도 등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0: 예.
1: 발사된 기종은 북한이 최전방 배치를 공언해온 화성 11 계열이고요. 전술 유도탄이거나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탄착 지점은 동해상 무인도 알섬 인근 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 예. 자, 이번 도발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단순 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또 무인기 기동이 함께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통상적인 미사일 단독 시험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전후에 북측 공격 및 전방 수역에서 다수의 군용 드론이 기동한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드론들은요, 정찰 및 자폭 능력을 가진 기종으로 추정되고 또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비행 궤적을 그리며 무력 시위성 편대 비행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고도 타격 수단과 드론이라는 저고도 저속 비행체를 같은 시간에 섞어 띄워서 물리적 도발 양상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한미일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마치자마자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건데 이 타이밍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1: 예, 일반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밥불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예.
1: 북한은 훈련 기간 내내 국방성 담화를 통해 프리덤 엣지를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다만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 강력한 전력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동안에는 물리적 충돌 리스크를 피해 숨을 죽이다가 훈련이 공식 종료되고 전략자산이 복귀하는 틈을 바로 틈타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0: 네.
1: 이는 대내적으로는 한미일의 군사 압박에 한치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결기를 과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3국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0: 네.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운용, 군사적으로 어떤 노림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노림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연합방공망이 집중과 교란을 노린 것인데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패트리엇과 천궁2 같은 요격망의 레이더를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고 산악지역을 타고 낮게 날아오는 드론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0: 방공망 레이더에 동시다발적 표적을 띄워서 감시망의 과부하를 유도하고 또 요격 우선순위 판단을 흐르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아, 이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 방공망을 꿰뚫는 실전 전술이 자주 목격되었는데 북한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서 실전적인 복합 타격 능력을 시험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이번 사태 도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0: 네, 몇 가지로 정리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에 23일 만이고 올 들어서는 13번째나 됩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즘 엣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1: 예.
0: 또 한미일 주요 해양 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즘 엣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영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이 상호 운용성 강화한다는 다양력 훈련인데요. 북한은 프리즘 엣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이다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또 이번 프리즘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도발을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개발 중인 미사일 성능 검증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른 시험 발사 가능성인데요. 북한은 지난 6월 25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을 일환으로 전술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무기 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1: 네.
0: 2006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는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재확인한 바가 있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북한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는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한미일이 예정된 훈련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것처럼 북한도 전투 작전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와 같은 대응은 대응이 아니라 방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 예.
0: 분단과 대결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분단 해소와 통일은 그럭저럭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다가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나눠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또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도 있지만 무기만으로 지킬 수 없는 평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연합하면 북한에 큰 위협이 되지만 북한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드론 등 전략 전술 자산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 당국도 이런 면을 깨닫고 대화에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과 휴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군사적 대결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함께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타난 복합공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가 9월과 10월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공급망과 물류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과외비와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며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각급 연합부대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가 지난 12일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등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이른바 섞어쏘기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통합화력지휘체계를 숙달하고 반격태세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에 참관하지는 않았고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속도와 비행 특성을 가진 무기를 동시에 발사하면 상대 방공망의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이후 미사일과 포병, 무인기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 공격 방식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또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담당하는 대미 외교 관련 일부 예산과 탈북민 보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경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경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에는 다른 공격 목표물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는데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이를 타격해 전쟁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최근 경유 가격 급등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과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계속 미국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중간선거가 끝나면 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후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거듭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협상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원유 수급 상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긴장이 높아진 데 이어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그러나 원유를 미리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만큼 사우디 송유관 폐쇄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9월과 10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돼 기존 운송 경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우회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와 운송비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원유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을 위해 국빈 방한한 샤부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과 혁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첨단 제조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금과 구리, 천연가스, 우라늄 등 100여 종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지 누적 투자액은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사업과 합작 프로젝트도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사슬과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에 비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영어와 중국어 개인 과외를 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학습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스마트폰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비쌤 3.0은 영어와 중국어의 발음과 단어 뜻을 익히고 반복 학습과 시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과외비는 한 대 평균 30달러 정도로 최근 북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쌀 약 45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학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격도 500달러가 넘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식비까지 줄여 과외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쌀밥 대신 쌀과 잡곡을 절반씩 섞어 먹으면서 교육비를 마련하는 가정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장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사교육이 새로운 교육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에서도 가정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신의주 온실 농장을 시찰하면서 3천만 원대의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고 지난해에는 구찌 선글라스, 2023년에는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외투를 입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성인 여성용 정장이나 고가의 의류를 활용해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이른바 이미지 정치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반면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은 일반 주민들에게 희생과 검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주혜의 화려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공개될 경우 또래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김주혜가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잦은 공개 활동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인천 16도, 서울과 수원 15도, 낮 최고기온 서울과 인천 수원 모두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강릉 16도, 원주 14도, 철원 11도, 낮 최고기온은 철원과 원주 27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보령 15도, 천안과 홍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보령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0도, 진주 18도, 광주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진주 29도, 부산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이어도는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7도, 제주와 이어도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4도, 양덕 12도, 신계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신계 26도, 신의주 25도, 양덕 2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원산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성진 13도, 청진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성진 23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일 벌어지는 일교차, 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점점 또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는 철저히 대비하시고 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이어서 보호사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리고 김사무엘 찬양사역자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의 사명. 오늘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예요. 기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나오면서 내천자를 그리게 나오느냐? 참 밝은 표정을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면 그 교회도 가정도 은혜롭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저주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환난 중에 참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어려운데 환난 중에 참는 건 더 어렵죠.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검은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면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어려움에 대한 무기는 인내라고 그랬어. 참는 거라고 그랬어. 인내는 진주를

0: 만들죠, 인내가. 계속해서 굴릴 때 귀한 진주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 쉼의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그 은혜의 나눔을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차 간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0: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 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0: 신학 공부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선문증 번호는 우리 아들 선문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그래서 다 이렇게 생일원일이라는 거 물고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역 못해요. 제가 그 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것도 그 제가 아시는 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 온 거예요. 제가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 한국 가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1: 네.
0: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아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어떨 때 하고 하나님을 어떨 때 막 하나님을 배불리 할 때 막 큰 소리로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네. 그리고 거기 너무 지금 저게 너무 이제 저 마음은 지금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0: 네.
1: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그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1: 새벽 예배도
0: 네,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0: 여기 나와서 고마워도 못해요. 못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1: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네. 너무나 기쁨의 예배를 네. 들으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죠. 엄청 그래서 다르죠.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네,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고.
0: 네, 자유.
1: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0: 모든 것이 다, 예. 네.
1: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0: 네,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소문자 나와가지고 그 네. 야, 내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저 제 지금 신분증을 보고 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1: 근데 이곳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네.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0: 네.
1: 또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0: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1: 아, 좋아하셔서.
0: 네네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1: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0: 국수예요.
1: 국수예요?
0: 네.
1: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0: 네네네.
1: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잔치국수,
0: 네, 그 옥수수 칼국수. 제일 좋아하고 가장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도 그 양꼬치 파는 집에 가서 꼭 시켜 먹는 게 옥수수 국수거든요. 매콤하게 해가지고
0: 네네.
1: 그 노란 면 쫄깃하게 해가지고 먹는데
0: 맞아요.
1: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0: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1: 네.
0: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네. 투박스럽잖아요.
1: 아니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너무 투박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예. 저한테는 별만한 점이다. 해야 되겠다.
1: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안 믿겨질 만큼
0: 네.
1: 서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0: 네.
1: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0: 네, 네.
1: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0: 제가 그 우리 그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저를 저한테다가 다시 양보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기수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랬어요.
1: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 뵐 수 있고 나눌 수 네.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 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0: 네.
1: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0: 네.
1: 그런 경제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내 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그래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1: 아,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0: 네.
1: 구입을 하시는데도
0: 네.
1: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있으시잖아요.
0: 아, 네.
1: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0: 네, 네 맞아요.
1: 이곳에 오셔서 처음

0: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1: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살것 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고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0: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터전 가운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의 판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그의 길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만유의 주재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 우리는 감히 측량치 못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요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기쁨이요 요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0: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1: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 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목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 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시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손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례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메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 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 보면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 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조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을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 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0: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노리 채플린으로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선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포항과 부산이 20도, 여수 19도, 대구 18도, 광주와 목포가 17도, 강릉 16도, 서울과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14도, 함흥과 춘천이 13도, 개성과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28도, 춘천과 대구,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제주, 포항이 26도, 함흥과 신의주, 강계, 강릉이 25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위한 명령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명령은 첫째, 시체를 밤새 두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죄 범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체조차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죽은 사람을 밤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매달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속 형틀에 계속 매달아 놓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고된 시집살이를 한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겉으로는 네네네 하며 대답했지만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했어요. 나무 위에 달아놓고선 곱씹고 또 곱씹으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홀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달아 놓은 죄인을 당일에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매달아 놓은 수많은 죄인을 그날의 말씀으로 묻어야 합니다.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하지요. 내가 매달아 놓은 것을 매장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디 쉽나요? 당장 나와 관련이 없어도 유명한 범죄자의 출소 소식에 왜 나왔냐? 벌써 내보내면 어쩌냐? 하며 이를 가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직 매달린 수많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물론 내가 용서하지 못해 매달고 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마음속에서 장사 지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예수님이 이미 지셨음을 믿습니까? 거룩을 위한 명령은 둘째,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해요. 3절에서

0: 저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라 하지요. 4절에서는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막말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나양을 발견하면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며 보살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못 본 채 하든지 몰래 잡아먹어 버리든지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남의 가축도 이렇게 돌보라는데 하물며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더 수고하고 더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곁에 지체가 소를 잃든 길을 잃든 매사에 못 본 채 하진 않습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며 무관심하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 4절에서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형제를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돌려받게 됩니다. 왜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식을 돌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 내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내 곁에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저 사람만큼은 돕고 싶지 않다 하는 그는 누구인가요? 상사의 갑작스런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마음에 술을 달기를 다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지난 겨울 건강하셨던 회장님이 갑자기 폐에 물이 차 병원에 입원하신 뒤 두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소 너무나 건강하셨기에 준비 없이 맞이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서로 가까이에서 모시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갑작스러운 빈자리가 잘 실감이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입원하신 동안 가족보다 병원에 더 오래 상주했기에 장례를 치르고 상속을 준비하는 동안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생색이 무섭게 올라오고 돌아가신 분을 향한 연민만 남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세 번 나와요. 또 돌보아주고 돌려주라고도 하세요.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생색이 났어도 입원하신 동안 매일 곁을 지켰기에 회장님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받으시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떠올라요. 세상 성공에 늘 목이 말라 있고 돈을 사모하는 저의 허술한 마음에 이번 사건을 통해 믿음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8절처럼 믿음의 튼튼한 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속 과정의 불만과 이해 타산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정죄돼요. 그러나 성공을 위해 입맛에 맞춰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매일 큐티 말씀으로 12절처럼 제 마음에 술을 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을 위해 섬기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출근하면 오늘도 모든 순간 지혜 주시길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올라올 때 심호흡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정체성을 함부로 뒤섞지 말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6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비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죠. 9절부터 12절에는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반복해서 구별이라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해 부르시고 거룩을 명하십니다.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 귀에 단 옷술과 같은 표식,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아직도 땅에 묻지 못하고 매달아 놓은 채 정죄하는 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저희입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때문이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든 그 한 사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낼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호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루터 증언거리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운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어요. 이 세 분 어른도 학문성의 최고의 학문성이었어. 교수였고 책을 칼 기독교 강조 보세요. 정말 그 속에 진주 같은 말이 없는.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성.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이 영성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고 글을 쓸 때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학문의 명예의 물질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0: 한국에 인류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학문성이 있어. 칼빈 대학교, 후리 대학교, 위즈덤 이스터 신학교.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성이 확 있지.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학문을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안 믿나? 아,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주일날 나오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더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으로 끝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 사람 대놓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 학교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걸 도리도리 하다가 지금은 말이야 3년 전부터 슬슬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졌을 때 종교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는 학자를 통해서 백석총회를 통해서 백석대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대솔라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런가 없다. 그렇지. 아, 참 그렇지. 그것도 오뚝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원죄,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목회자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담부터 온 모든 그 원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의 백석총회 오늘의 백석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죄를 소유한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돌아보고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내용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생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메시아의 계보 안에 세우셨지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당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는 그 아래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만 이삭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것이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농사 경험도 많지 않았던 그가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그리고 그 백배의 결실은 당시의 평균 수확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볼 수 없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삭의 형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준 예배의 삶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우물이 터졌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던 것이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적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시절 말을 더듬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자신은 말을 더듬는데 내가 어떻게 간증을 하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0: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랍게도 말을 더듬는 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지요. 이후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노라.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같이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평안하십니까? 주님 주신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결실을 향해 열심인 가을 들판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그분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며 또 신뢰하며 사는 자들이죠. 오늘도 나의 일상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또 줄 수도 없는 평화와 안식 속에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네일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엣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역대상 9장 35절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계복, 족복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대상을 시작할 때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역대상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 우리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폭삭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들,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죠. 그 답에 대한 첫 서론으로

뭐가 제시되냐면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제시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한 첫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쫓겨나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한번 망했지요. 사울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망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역대기를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3절, 14절 끝부분이 이제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그 오늘 역대상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전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길보아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이제 길보아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울이 너무 마음이 불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 방면으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타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이 박수 무당을 찾아갑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불안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죠. 배우고 싶다. 알려달라. 그 다음 14절에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은 뭐냐. 평소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기 분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급하고 불안하니까 필요 없다. 그리고 자기가 불을 지펴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여호와를 멸시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망한 이유, 그게 뭐냐? 여호와께 범죄했고, 그 다음 우상, 신접한 다른 신에게 물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시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들여와서 우상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사울과 같이 똑같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파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럼 이제부터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이제 다시 돌아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로서 살아야 할까?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를 명확히 해야 이들이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이 역대상하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한다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이제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의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세의 아들 다윗

다윗에게 넘겨졌다라는 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서야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다윗과의 언약이 유효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들이 굳건하게 다윗처럼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들이 망한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살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쫓겨나간 겁니다. 그럼 다시 왔으면 이들은 이전에 다윗과 같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묻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제2의 포로 귀환, 제2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며 오늘 말씀이 펼쳐지죠. 자, 우리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표현이 좀 난해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요 말은 기브온 지역에 정착한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브온에 정착한 조상. 여이엘은 이게 이제 사울의 선조죠. 선조. 이 사울의 선조인 여이엘은요. 저기를 보면 그 여이엘의 아내는 마아가, 그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 중에 36절 끝부분에 넬이 나옵니다. 넬. 그리고 이 넬이 39절에 보면 기스를 낳고요. 기스는 사울을 낳고 또 요나단, 말기수와 기타 아들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족보는 기브온, 그 다음 넬, 그 다음에 기스,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4대 후에 이 사울을 낳은 거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기브아에 살았습니다. 기브아.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유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다가 어디에 머물냐면 14절에 기브아에 머뭅니다. 이 기브아는 어디 땅이었냐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죠.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는데, 이 베냐민이 그때 이미 아주 타락해서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집으로 와가지고 이 여인의 죽음의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모여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20장 13절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자.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21절 기브아에서 나와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브아는 원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이때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이지러질 뻔합니다. 쓰러질 뻔해요. 자, 그렇게 비틀거렸던 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기브아인데, 여기서 한 4km에서 5km를 가면 어디가 있냐면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역대상으로 오시면 여기가 바로 기브온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진 후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부터 기브온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한 이 선조, 베냐민 지파의 선조가 누구냐? 여이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해서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마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아가. 이 마아가는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그술 왕의 딸 마아가가 나오는데, 이 그술 지역은 아람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 여이엘은 이방 아람 영향을 받은 여인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 이 기브온은 이제 히위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뭡니까 나무 패고 장작 패고 원래 이 가나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약조 이후로 살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들 족속과 이 그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살았던 지역이 이전에 이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죠. 여기와 이주해왔던 베냐민 족속들이 같이 함께 살았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왕이 돼서 결국은 이 중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되고 어떻게 됐고 이거를 다 축소하고 마지막 어디를 보여주냐면 1절부터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싸움 길보아 산에서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아주 이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죠. 자, 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보면은 6절에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다 죽게 됐죠. 다 죽게 되죠. 다 죽고 나서 다 죽었다는 건 뭐냐?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길보아산에 죽은 시체를 처리하고 그다음 이 병사들이 입었던 옷을 다 수거해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을 지금처럼 기계처럼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옷을 이제 만드는 게 이 옷이 꽤 비쌌거든요. 이거 다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그 와중에 전장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죠. 그 아들의 시신들도 발견하고 8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모든 이들에게 사울이 죽었다라는 걸 알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것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두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아들이 아주 행실이 나빴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빠의 허락도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그냥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갑니다. 언약궤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 마음에 상하셨죠. 어떻게 그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가냐. 하나님이 손을 떼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블레셋 백성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뒀죠. 근데 다곤 신전 안에 뒀는데 이 사무엘상 여러분 5장 4절을 가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다곤 신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그냥 팍 쓰러져가지고 손목 댕댕댕 잘라나가고 목도 이 신상 목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곤 신 앞에 지금 뭐가 달렸다는 겁니까? 사울의 머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울과 같이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는 곧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행했다? 사울의 행실을 본받아 따라갔다라는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제 다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가야죠. 잘 가다가 끝이 사울과 같으면 끝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0: 가운데 끌려갔던 백성 같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신실하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정리됩니다. 사울의 몰락과 실패는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침략에도 끄떡 없을 거라고 믿으며 강력히 왕 세워주기를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실패이기도 하죠. 왕은 전쟁에서 백성들을 그러나 지켜내지 못했고요. 왕자들과 함께 덧없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위신마저 참 무참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지도자의 최후를 보는 일이 우리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울을 거두시고 순종의 다윗을 이스라엘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보이시네요.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잘나고 겸손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의 실패가 고스란히 공동체의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깨에 무거운 일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칠게요.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오늘 또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으십시오. 샬롬.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엔 대전 음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전투와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키고 또 직장과 사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갖가지 어려움은 우리들의 인생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생겨지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모든 이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또 영혼마저 방전이 되는 그런 탈진의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그런 깊은 탈진 상태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며칠 전 이 갈멜산에서 이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이 850명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혼자 싸워서 이기고 지금 엘리야 이 선지자 동상을 보면 칼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850명의 목으로 혼자서 저 칼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 죽이는 그래서 이 칼 하나 가지고 850명 목을 자르다 보니까 칼이 저렇게 휘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850대 850명이 그냥 850명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자신들의 이 싸움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영적인 힘을 나름대로 키운 이 850명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혼자서 싸워서 이기고 그 850명의 목을 전부 다 잘라 죽인 영적인 거인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거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목을 자른 것처럼 이세벨 왕비도 자기 이 이세벨 왕비가 데리고 온 그런 그 선지자들이거든요. 전부 다 죽이니까 나도 네가 목 잘라 죽인 것처럼 나도 네 목을 잘라서 내일 이맘때 나도 너 죽인다. 이렇게 이제 막 화나니까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 한마디를 전해 듣고서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런 엘리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한없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아왕과 이세벨의 국가적인 우상 숭배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종교적인 핍박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 가장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왕비 이세벨이 자객들을 풀어서 엘리야의 목을 잘라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 육체적 한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포기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무너져가지고 죽여달라고 때를 쓸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엘리야의 연약한 믿음을 조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탈진 상태에 빠진 엘리야의 이제 이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영육이 탈진되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탈진되어져서 쓰러져 있는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본인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에?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엘리야처럼 탈진 상태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한계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절망과 좌절과 그 힘듦을 하나님은 깊은 공감을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승리를 한 후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보여지는 그 이제 상황들을 보고서 지금 850대 1의 영적인 전투할 때도요 엘리야 외에는 누구도 엘리야 편을 못 들어줬어요. 왜? 만약에 불의 응답 안 내리면은요 같이 모가지 잘려 죽습니다. 네? 엘리야 혼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힘든 싸움들을 혼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의 목을 잘라 죽인다고 했을 때 두렵고 무서우니까 누군가 이렇게 중보기도도 붙어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혼자 싸운다라고 혼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사환 한 명 데리고 이 부엘세바까지 도망한 다음에 어차피 막 불의 응답을 받고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사환이 막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죽겠다고 안 했어요. 사환도 저 뒤에서 여차 어머니 도망치려고 엘리야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환을 데리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했지만 진짜 내가 살고 죽을 때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기 좀 있어라 한 다음에 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면은 칼잡이 아시죠? 검게 삭가 딱 쏘 오! 거기서 막 샥 날라오고 무협지 보면 막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은 예? 이세벨이 지금 예, 엘리야 목 자르려고 검객을 지금 보낸 그런 상황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칼을 피해야 돼요. 예? 그런데 사환 데리고 또 도망쳐봤자 괜히 그냥 예, 그래서 여기 있어라. 그래서 혼자서 하루길을 또 광야로 막 도망쳐가지고 예? 지금처럼 무슨 뭐 막 드론 띄워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뭐 거기 알아보 그냥 없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 하룻길쯤 광야로 도망한 겁니다. 왜 혼자 어차피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혼자입니다 혼자.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그 숲을 그 노뎀나무 거기 좀 숨어가지고 막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데 여러분 이 천사의 어루만짐은 엘리야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그 엄청난 힘듦과 고통을 가족들도 지금 함께 매일 믿음 생활하는 이런 그 이 수제자 이 사환도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모든 것을 다 선놓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가 이 어루 만져줄 때 그때 엘리야는요 아, 나 혼자가 아니고 나는 지금 나 혼자라고 여기 임원대 도망가서 막 나 죽여달라고 나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경험한 일인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복잡한 놀이공원에 다녀오거나 또 명절에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면은 이제 아이가 극도로 이렇게 피곤해지죠. 그러면은 별것 아닌 일도 막 짜증을 내고 또 이제 심한 아이는 이제 휴게소 같은 데에서 잠깐 쉬면은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때를 쓰기도 합니다. 예, 다 싫다는 거죠. 밥도 안 먹는다는 거죠. 간식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간대야. 막 하면서 억지를 부려요. 아니 그 휴게소에다가 진짜 혼자 놓고서 안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 후딱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오고 나 집에 안 간다 이거예요. 막 예?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아이가 지금 놀이공원 다녀오느라고 명절 여기저기 오랜 그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체력의 한계, 이 감정의 한계에 다다랐구나. 지혜로운 부모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떼쓰는 아이를 말없이 품에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우리 아기 많이 힘들었지. 지금 많이 힘들지 졸립지 괜찮아 이제 자면 돼 하면서 따뜻한 품에서 아이를 푹 자도록 도와줍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고 이 부르짖었던 엘리야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영적인 투정이자 한계에 부딪힌 어린아이의 떼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영육이 지친 이 엘리야의 투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훈계 대신에 천사를 보내서 지쳐서 쓰러진 그 엘리야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저 여러분들 또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져서 그 문제 때문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저 너무 힘들다고 이제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원망 섞인 투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져 묻지 않으시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이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새 힘얻고 위로함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밀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루만지심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을 놓아주십니다. 허기지고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자게 하시고 또 자는 어느 정도 자니까 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 다음에 또다시 먹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탈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모든 기진이 소진된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자게 하시고 이제 먹게 하시고, 이것이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유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불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이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죽어야 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참 잘 섬기면은요 정치에 모든 길도 열어지고 또 사업의 길도 열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거대한 불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단번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엄청나고 압도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불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도망쳐서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그냥 뭐 능력 주세요도 필요 없고 그냥 나 죽여주세요. 예? 탈진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은 하늘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박한 떡 한 조각, 물 한 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멜산의 이 엘리야의 이 불의 응답과 같은 그런 거창한 기적을, 능력을,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저를 계속 괴롭힌 사람, 현재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당장 이 갈멜산의 불의 역사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경제적인 문제를 로또 같은 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가지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 갈멜산의 불의 기적을 하나님이 항상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 짜잘한 도와주심의 손길은 전혀 왜? 막 너무 엄청난 걸 기대하니까. 그래서 닥친 문제가 갈멜산의 불의 기적을 통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하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갈멜산 불로 단번에 문제 해결을 해주는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이런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제가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갈멜산의 불의 응답은 안 주셔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은 확실하고 100%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사 한 줄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떡 한 조각, 물 한 병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의 응답, 갈멜산의 불의 기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이 갈멜산의 불의 기적만 막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떡 한 조각에 이 물 한 병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못한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갈멜산의 불의 기적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 한 조각의 은혜, 물 한 병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현실이 막막해서 노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계십니까?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절대로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치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내 손 잡아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 한 조각의 은혜를 통해서 물 한 병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0: 쏟아지는 눈물을 성령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갈멜산의 불과 같은 거창한 그런 기적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그 갈멜산의 불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이 따뜻한 떡, 이 물 한 잔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원망과 불평과 더 힘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떡 하나, 물 한 잔의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따뜻한 떡 하나, 물 한 잔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이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719-8484, 042-719-8484번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강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는요, 뉴스에서 이런 말 참 자주 나왔었거든요. 오존층이 위험하다.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다. 냉장고나 에어컨 등에 사용하던 여러 화학물질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가 다 함께 크게 걱정했던 때가 있었죠. 오존층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1987년 세계 여러 나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사용하던 물질을 바꾸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오존층을 해치는 물질들을 줄이고 다른 물질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존층은 실제로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요. 유엔도 몬트리올 의정서를 세계가 함께 행동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9월 16일이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만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잘못해온 것이 있다면 이제 바꿔보자 하고 방향을 바꾸었고 그 선택이 실제 회복으로 이어졌죠. 신앙에서도 돌이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마음 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방향을 돌리고 관계에서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 회복은 그런 작은 돌이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쉽죠.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미 너무 늦었잖아.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바꾸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은 내 삶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라고 생각하면서도 미뤄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하나라도 있다면은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도 잘 돌보고 내게 맡기신 삶도 잘 돌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잘 갖고 와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정도 목사님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요가요나단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정도 목사님께서 중요한 총회 출타를 가죠. 이제 개척을 하시니까 그런 데도 다니시고.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내일 또 좋은 영화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 명품 배우들이 조금 일찍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춘희 집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최홍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부터 한번 우리 명품 배우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첫 곡 어떠셨어요?
3: 아, 좋았어요. 네. 그 다윗과 요나단은 네. 예전에 한 저 그 스무 살 그때쯤 네. 그 뭐 요한의 아들 시몬 뭐 그거를 들으면서 네. 막 울었던 기억 그 따뜻한 목소리가 생각나서 네. 아, 오늘 첫 곡 너무 좋았어요. 아,
0: 어떤 돌발 질문에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 유진희 집사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오늘 가사 한 줄 한 줄이 참 주옥 같았습니다. 예, 우리 최영 집사님 네. 어떠셨어요?
1: 아, 예. 네. 제가 대본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역시 전문가. 예, 전문가십니다.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8시까지 함께합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도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유튜브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많이들 찾아 들어와 주시고 말씀카드 필요하신 분들도 역시 같은 곳으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도 강 PD도 명품 배우들도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기를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선포하신다고 우리 1225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440번님은요.
4: 네,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일에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7902번님
1: 선선한 기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롭고 감사함으로 보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타지에서 생활하는 딸, 사위, 아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만나주세요.
0: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새 삶을 주시는 맛있고 큰 힘이 되는 만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7770번님도 사연 주셨고요. 3914번님도요.
4: 오늘 하루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며 복된 날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따스한 하나님 꼭 만나서 위로받고 기도드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0: 할렐루야. 9501번님
1: 두 분 방송 너무 좋아요.
0: 오늘 세 분이에요. 아.
1: 하루의 시작이 늘 활력과 미소로 시작합니다. 전 전북 시단인데 폰으로 고정해놓고 아침은 빠지지 않고 들어요.
0: 감사합니다.
1: 늘 행복함으로 시작합니다. 울 남편 문용식, 울 아들 희윤 희찬 꼭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0: 아멘. 네, 아 익산인데 예 거기 방송 있잖아. 아 할렐루야. 네, 0714번님.
4: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섬기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딸 만나주세요.
0: 아멘. 네. 그리고 7057번님도요.
1: 오늘도 주님 안에서 무조건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모든 분들한테 주님 만나주세요.
0: 네, 우리 주님 만나주시면 다 해결되는데, 그죠? 네. 예, 주님 만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7137번님도요.
4: 주님, 삼형제, 지원, 동욱, 훈숭, 만나주세요. 네.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 보내길 소망합니다.

0: 합니다.
1: 네, 또 만나야 될 사람 6982번님.
2: 주임 이은종님, 이학곤님 만나주세요.
1: 아니 우리 저기 최음식사님이 읽으면 꼭 진짜 만나주실 것 같아요. 아. 너무 확신에 찬 음성에서 좀 더블루죠. 예, 여기 또 우리 전문적으로 전문 네, 전문 선포. 예.
2: 아, 예. 우리 예은이, 예성이, 지은이 만나주세요.
1: 아멘. 네. 그리고 5570번님.
0: 관계 안에 상처 입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를 만나주세요.
1: 아멘, 아멘. 네. 예. 아. 우리 8840번님도 아마 그 우리 유춘집사님 말씀하셨던.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 20대를 눈물 짓게 했던 뜨겁던 시간을 생각하며 첫 곡 잘 들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영이 만나주세요. 아멘. 아,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음성으로 너의 영혼 복이 있도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0: 탈무드 인생극장 제16화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화나게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내 말을 싹둑 잘라먹는 무례함, 다 알면서 딴청을 피우는 빈정거림, 그리고 내가 화를 낼 때까지 끈질기게 건드리는 시비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상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날 밤까지 그 말을 마음속에 붙들고 괴로워하는 쪽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이긴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나선 어느 오후에서 시작됩니다.
1: 아이, 또 할렐라 빼기야? 요즘 시장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할렐 할렐이더군. 누가 무슨 짓을 해도 화를 안 낸다나?
2: 그래서 더 수상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화가 안 나?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만 고운 척, 웃는 척 그러는 거겠지 뭐.
1: 요안나, 당신은 꼭 좋은 사람을 보면 흠부터 찾더라.
2: 아유, 뭐 너무 완벽하다고 떠드니까 그렇지. 사람은 한번 긁어봐야지 본색이 나오는 법이야.
1: 그래서?
2: 내가 그 할례를 한번 환하게 해보지 뭐.
1: 응? 이.
2: 여기 은화 400잎.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할례를 환하게 만들어보면 시몬 당신도 이만큼 내놔.
1: 은화 400잎?
2: 어.
1: 아니 그건 당신이 악착같이 모은 전재산에 가까운 돈 아닌가?
2: 왜? 겁나셔?
1: 아니 당신이 그걸 잃고 나서 우는 꼴이 궁금하니까 그렇지.
2: 좋아. 내기하는 거야.
1: 어? 아니 그런데 요한나, 왜 그렇게까지 라삐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건데? 그분이 자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
2: 없지?
1: 응.
2: 그래서 더 재밌는 거야.

0: 피디님 계십니까?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에? 아, 참.
1: 아, 안식일 정결식김을 하느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거룩한 날을 맞이하기 전이라 마음이 바빴을 텐데. 그래, 무슨 급한 일이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왔죠.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건가요? 한두 번이면 될 걸 그 꼭 같은 말을 몇 번씩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1: 아, 그런 사람 때문에 속 좀 상했나 보구만. 사람마다 듣는 속도가 다르지 않겠어. 한마디 알아듣는 이가 있고 여러 번 들어야 마음에 닿는 이도 있고.
0: 그래도 답답하지 않으세요?
1: 답답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내가 답답해한다고 해서 상대기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으니까요.
0: 뭐 생각보다 재미없는 대답이네요.
1: 미안하오.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엔 좀 더 재밌게 해보겠어.
0: 재미있게요? 좋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0: 아삐님.
1: 아이, 또 왔군요. 아이, 춥소. 안으로 들어오시.
0: 아이, 됐어요. 세상에 왜 그렇게 무례한 인간이 많은가요? 남 기분 다 망쳐놓고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1: 사람은 저마다 가진 걸 나눠주며 산다고 생각해요. 평안이 많은 사람은 평안을 나누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아가씨는 질문보다 제 얼굴을 더 유심히 보시는군. 마치 내가 언제 화를 내나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보여서 말이요.
0: 아, 이제 그럴 리가요. 착각이십니다.
1: 그렇군.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예요.

0: 들어왔나? 이제 그만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잖아.
1: 아직에 안 졌어. 이번엔 정말 끝낸다, 정말.
0: 효안나. 혹시 그 할렐라 빼고 화 안 내면 당신이 틀린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래?
1: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삐님! 라삐님, 당장 나와보세요. 당장요! 라삐님!
0: 이보시게. 아, 이렇게 세게 두드리면 문짝이 먼저 화내겠어. 하루 종일 찾아오는데도 안 귀찮소라고 묻고 싶은 거라면, 아니, 뭐, 솔직히, 목욕을 세 번 다시 시작하는 건 좀 귀찮구만.
1: 거 봐요. 귀찮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끝까지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0: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니까. 화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화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건 아니죠. 나는 내 마음을 누구 손에 둘 건지 선택하는 중이라오.
1: 뭘 선택한다는 말씀이시죠?
0: 누군가가 원할 때마다 내가 화를 내고 내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그때부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소?
1: 아, 정말 그만하세요. 라피님 때문에 내가 은화 400님을 잃게 생겼단 말이에요.
0: 정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를 계속 찾아왔군.
1: 그래요. 일부러 가장 바쁜 시간을 골랐고 일부러 쓸데없는 질문을 던졌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번을 화를 안 내세요.
0: 은하 400립을 잃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잃지 않게 해주려고 내가 내 마음까지 내줄 수는 없는 법이라고.
1: 내 마음이요?
0: 400립이 아니라 800립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누군가 나를 거칠게 대했다고 나까지 거친 사람이 되고 누군가 예의를 버렸다고 내 예의까지 버린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손해 아니겠소? 이보시게, 나는 그 어떤 불의함 앞에서도 내 마음의 인내와 평정심을 잃지 않을 거요.
1: 그럼 은화 800립보다 라삐님 마음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0: 그렇다오. 세상의 재물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타인의 무례함에 끌려 내 영혼의 온유함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거금으로도 다시 사올 수 없는 가장 비싼 손실이 되기 때문이요.
1: 라삐님이 이기셨네요.
0: 난 내 견적 없다네.

그대가 나를 환하게 만들어 은 400잎을 이룰지언정 내가 그대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심까지 잃는 일은 없을 것이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환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무례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화가 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내 말과 행동의 주도권까지 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오랜 상처나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내 온유함을 버리는 것은 남의 실수 때문에 내 가장 귀한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잠언의 고백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거칠게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죠? 문을 두드리는 건 상대방이지만 그 문을 열어주는 문고리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무례함이나 오래된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정직하게 지켜내는 단단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멘. 어떤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능력,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비전만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네. 네.
0: 자, 오늘 탈무드 인생극장. 아, 우리 정동 목사님 없이 우리 셋이서 있는데 괜찮은데요?
2: 허전합니다.
0: 많이 허전하시답니다. 네. 네. 제 16화,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와,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하잖아. 우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진짜, 두드리는 사람은 그쪽이지만, 여는 건 내 손 안에 있다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2: 반대로 제가 누군가를 두드리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도 같아요.
0: 네.
2: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직장이 병원인데
0: 네.
2: 이제 환자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저희 나이 많고 뚱뚱한 사람 좀 바꿔봐. 그런데 우리 직원이 실장님 전화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야?
0: 야.
2: 뚱뚱한 사람 바꿔달라는데 나야 네가 더 나빠 막 그런데 그때는 막 웃으면서 받았는데
0: 하루 종일 생각나겠다 진짜.
2: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라 괜찮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대본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0: 네.
2: 이제 이게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는 모르겠는데 제 삶의 발작 버튼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0: 맞아요.
2: 그 부분을 건드리면 진짜 발작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물질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아들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일일 보험을 들고 나가서 전선줄을 박았어요.
0: 어떡해.
2: 그래가지고 이게 3년 동안 보험료가 계속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를
0: 낼 때마다.
2: 낼 때마다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러거든요.
0: 그거는 그래. 집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엄마들의 그 버튼인 것 같습니다.
2: 아,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오늘은 또 뭐를 묵상하게 됐냐면 하나님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조절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묵상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 발작 버튼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그래서 내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0: 네.
2: 그 생각을 했어요.
0: 그치. 너무 나를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살짝만 누가 건드려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온화한 우리 명품 배우인데 여배우께서 그 부분만 딱 건드리면 보험료 낼 때마다 이놈식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합쳐질 때, 예, 다 있을 때 그런 그 부분들을 좀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어떠셨어요?
1: 아, 예. 저는 어제도 제가 이런 비슷한 방송을 들었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자꾸 이 얘기가 제 귀에 들리는 걸 봤을 때.
0: 아.
1: 저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지금 들리고 있긴 하거든요.
0: 네. 네.
1: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맞고 틀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화는 자연스러운 거래요.
0: 네.
1: 그래서 근데 이 화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0: 네.
1: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0: 그렇지. 그러니까

0: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맞고 틀린 게 없다.
1: 네.
0: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그 화가 났을 때 그걸 진짜 행동으로 옮기면 네.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조심하라고 했고
1: 네.
0: 이 버튼 얘기가 나오고 뇌관 얘기가 어제는 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2: 아, 이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0: 네. 네. 근데 이게 네. 그러면서 상담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뇌관이 왜 있냐? 그건 이제 본인이 폭탄이니까 뇌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폭탄, 내가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1: 그러니까
0: 뇌관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또 하는데 저도 네. 제가 들으면서 저도 집안에서나 이렇게 할 때 누가 아, 저 사람이 나의 그 가장 아킬레스건 그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이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갑자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폭탄이 아니면 뇌관이 필요가 없는데
1: 아, 그렇지.
0: 이걸 저 사람이 나를 이걸 건드렸다고 해서 내가 막 정당화하려고 하는 나의 그 방어적
1: 네.
0: 변명들 어제부터 회개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1: 우리 모두가
0: 네. 네.
1: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건드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네. 거기에 내 마음까지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던지지 말자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0: 어제 퇴근길에 네. 그래서 아내가
1: 네. 뇌관을 건드렸어요.
0: 아니 그게 당신 얘기니까 잘 들어보라고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예.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탈무드 드라마 들으시면서 어떤 또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마음을 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1041번님이요.
2: 네. 축산 코너에선 명절 준비로 무지하게 바쁜 가운데 있는데 옆짝꿍이 다혈질이라 하루하루를 그분의 성질을 십자가 생각하며 승리합니다. 오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1: 할 내린 거지. 옆에 아무리 화를 내라. 내 마음을 빼앗기진 않겠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던져주지 않겠다. 내 마음의 주도권은 오로지 주님 안에만 있겠다. 있다. 아, 요 정말 참된 승리죠. 그렇죠? 네. 네. 우리 3437번님.
3: 샬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찬양 듣네요. 학교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많이 안 들었는데
1: 네.
3: 정기연주회가 11월인데 너무 떨려서 자연적으로 비브라토가 될 것 같아요. 격려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연기 너무 잘하세요.
1: 아, 이제 알았어요?
3: 일단 비브라토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네. 아, 성악 하시는 분이요.
1: 예. 너무 떨려서 자연스럽게 예. 이분을 명품 배우 예. 연기 네. 연기하고 계십니다. 네. 자, 9818번님도요.
2: 네. 오늘도 깨달음과 멋진 명품 연기 감사합니다.
1: 네.
2: 만나주세요.
1: 좋습니다. 0360번님도요.
3: 화를 낼 때 저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1: 맞아. 네.
3: 주님께 내 마음을 더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낼 때가 우리의 본성인 걸 주님은 너무도 잘하시니까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극동방송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꽁트 한마당 감사했습니다.
1: 아니, 꽁트
3: 아니요.
1: 전국 나름 우리 유일한 전국인데 아, 정말
3: 아.
1: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3702번님
2: 오늘 들은 탈무드 마음에 잘 심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매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1: 아멘,
2: 오늘 도움
1: 아멘.
2: 감사합니다.
1: 네. 네. 0566번님도요.
3: 어제 작은 오해로 크게 화를 낸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네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켜낸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2: 아,
1: 또 이렇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2: 네.
1: 9818번님.
2: 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말씀이 떠오르는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2: 네.
1: 네.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아멘.
1: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분노케 했어. 저런 얘기를 듣고 내가 어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늘 당위성을 상대방에게 핑계를 댔던 예, 저의 마음도 회개하면서 예, 그러든가 말든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문고리는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면서 예, 우리가

0: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명품 회원님들 오늘 또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다음 주는 참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이죠.
1: 네.
0: 예, 저희가 추석 특별 생방송, 전국 생방송이 다음 주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 명품 배우들 그런 다음 주 한 주는 또 쉬고 추석 네. 지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혈질이에요. 제주에 있는 이웃들 식구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해요. 특히 남편 홍 집사님 늘 고맙고 감사해요.
2: 아내분이시네요.
0: 안다니까요 우리가.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누는 약속 노트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왜 네, 우리도 그 자녀들 중에서 보면 유난히 그 아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든든하고 시원해지고 뿌듯해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때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 시원한 예,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저의 또 평생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자녀로 충성된 사자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의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또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놓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뭘 모르셔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들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소개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질문 중에 하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갈릴리 북쪽 약 40km 지점이죠.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물이 있고 또 숲이 있는 휴양지와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큰 샘이 솟아나고요. 그 샘과 함께 거대한 동굴 깎아세운 절벽이 아주 절경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본래 그곳에는요 헬라의 목양신 판을 섬기는 그런 성소, 로마 문명, 헬라 문명의 중심지고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의 소굴과 같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바로 그런 장소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흰 대리석 신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고 그 황제를 추앙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공교롭게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특별히 빌립의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구분을 졌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장소는 헬라의 신들, 로마의 황제 숭배가 한자리에 섞여져 있는 굉장한 세속적인 그런 도시. 절벽에는 신상을 모신 벽감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그 곁에는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대리석 신전이 찬란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대략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네, 상상컨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신전과 같은 화려한 그런 대리석 신전과 같은 많은 우상들이 있는 바로 그런 장소. 자, 그 한복판에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랍비와 몇 명의 어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권세, 화려하기 짝이 없는 신들이 눈앞에 내려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 바로 이전에 또 다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보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와 인기 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추종자들 그 속에 세상에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만만치 않았어요.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전한 대답을 보면 하나같이 존경받는 이름들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최고의 칭찬처럼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평가가 또 궁금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칭찬과 평가가 많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나 크리스천들에게 조롱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존중을 하죠. 위대한 도덕교사다, 탁월한 사회개혁가다, 탁월한 선지자다, 최고의 CEO다 뭐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추켜세우고 칭찬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좋은 점수를 매겨요. 좋은 평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이야기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라고 슬쩍 물어보시더니 정면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물어보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열두 제자 모두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지만 이 질문을 비켜갈 수 있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주변에는 거대한 황제의 권력과 화려한 우상들, 그 세속적인 찬란함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찬사를 보내고 업적을 칭찬하지만 그 환호와 갈채는 됐다고 치자.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앞에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급하고 실수 많은 한 어부의 입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 터져나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우리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 서 있어요. 첫 번째 기둥,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마시아,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참된 왕이요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입니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해 왔어요. 기다려 왔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로마 정부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수 있는 국민적 영웅,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그런 영웅을 기대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 똑같은 표현이지만 사실 베드로의 메시지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자로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의 음식의 문제, 우리의 직업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곧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중요하죠. 건강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것들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 지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의미거든요. 내 안에 주님께서 존재하신다, 내 안에 주님께서 좌정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런 삶의 완전한 패러다임.

파라다임 시프트, 완전한 삶의 전환 속에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고백이 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성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인간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영원한 신이십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 선포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서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 절벽에 돌과 대리석으로 조각된 온갖 화려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모양이 있었어요. 하지만 입은 있어도 귀는 있어도 눈은 있어도 죽어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들, 그 죽은 신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 현존하셨던 예수님, 베드로의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굳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흘렀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생한 삶의 히스토리 안에도 주님께서 숨쉬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세대와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은요, 켜켜이 먼지가 쌓여있는 박물관 속에 그냥 성인으로 남겨진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아, 그분이 참 훌륭한 일을 했지,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 전설 속의 인물로 자리매김되는 그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눈을 뜨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그분께 다 의지하고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정확하게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신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그 주님,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어요. 또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된 욕망과 죄된 모든 욕구들을 잠재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다 경청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망각합니다. 이 사실을 끄덕끄덕 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막상 세상의 작은 근심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해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걱정합니다.
마치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못할 것처럼 우리들은 염려합니다.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힘과 위협 앞에 한없이 주눅이 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정말 참된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물질과 내 시간의 주인이 맞습니까? 내 중요한 모든 일들의 결정권을 그분이 갖고 계십니까? 말만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 선택을 하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말진 않아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모든 삶의 우선권을 그분께 드리고 삶의 모든 중요한 순서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전능하다 부르면서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 정말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너 인생의 구주 맞느냐? 인생의 주인 맞느냐?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나를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전히 태연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면, 자신할 수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한번 대답하고 통과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평생 따라다닐, 평생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될 그런 질문 대답입니다. 세상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대답이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을 받는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도 주님께서 물어보실 질문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죠.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면서 믿고 섬기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개혁신앙을 지켜낸 위그노들입니다. 여러분 위그노라는 것은 뭐냐면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 정부의 박해로부터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도 이제 국교가 완전히 캐톨릭이죠. 근데 거기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미국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퓨리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퓨리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프랑스 쪽에서 신앙을 지켰던 개혁교회 사람들, 크리스천들, 신앙인들,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면 1685년 낭트 칙령이 폐지가 됩니다. 본래 앙리 4세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에게도 신앙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캐톨릭만이 아니라 개신교도들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허락을 했는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루이 14세, 그러니까 손자인 루이 14세가 그 낭트 칙령, 허락을 했던 그 칙령을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의 자유가 허락이 되었을 때는 개신교도들 퍼센테이지가 한 11%까지 쭉 올라갔었대요. 그런데 그 법령이 폐지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개신교 성도들이. 목사들은 추방되거나 처형을 당했고 남자들은 노예선, 갤리선의 노예로 팔려갔고 산과 들과 광야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려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인근 나라로 망명을 떠나가게 돼.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의 믿음을 지켜서 후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오늘 주보에도 겨자씨에도 실린 내용이지만 해마다 9월 첫 번째 주일 프랑스 남부 세벤느 산자락의 작은 마을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프랑스 개신교 성도들이 모여서 광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을 땐 2만 명.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지붕도 없어요. 강대상도 조립한 거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가장 경건한 광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목사는 추방되거나 처형당했고 남자들은 노예로 팔려갔고 여자는 감옥으로 끌려갔고 눈물 어린 기가 막힌 기사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19살의 마리 듀랑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다가 탑에 갇히는데 무려 38년 동안 작은 탑에 갇혀서 거기에서 죽기 직전에 나옵니다. 거기서 끝까지 돌바닥에 저항하라 라는 글을 써요. 그냥 안 믿는다고 해라 하면 풀어줄게, 내보내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붙잡혀 들어가서 38년간을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뿔뿔이 흩어져 숲과 광야의 골짜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숨어 지냈던 100년 광야 시대라고 불렀고 본격적으로 1911년부터 전통을 따라서 해마다 그 들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월 첫 번째 주일. 지금 100년이 넘게 저곳에 모여서 함께 그 후예들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그들이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위그노들이 끼친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유럽 사회 전역에 끼쳤던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들이 지켰던 신앙의 아름다운 순수한 고백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위그노처럼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말씀 앞에 나아가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호흡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함께 하셔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언제든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들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일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하게 모시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앵무새처럼 그저 그렇게 고백은 쉽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내 인생의 참된 목자요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0: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담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담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마음의 등불이 꺼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영원히 어둠에 처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은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심지에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의사 왕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통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기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설하고, 잘 움직이고, 잘 자는 것, 이 다섯 가지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특별히 넘치기보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고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잘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의학의 대표적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식음유절 기거유상. 즉, 음식은 절도 있게 하고 생활은 규칙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것을 계속 더하는 것보다 몸의 기본적인 질서를 잘 유지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는 소화와 배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입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 몸이 유연하고 배가 부드러우며 숨을 쉴 때 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립니다. 반대로 성인이 되어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가스와 변이 잘 빠지지 않으면 배가 팽팽하고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진찰할 때 복진을 활용합니다. 배를 직접 눌러보면서 긴장된 곳은 없는지, 압통이나 팽만은 없는지 살펴 소화와 장 기능을 비롯한 몸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참고합니다. 이렇게 배 상태를 살피는 것은 결국 잘 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잘 배설하는 것은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변이나 가스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몸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매일 한 번씩 변을 봐야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힘주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변을 편안하게 보며 배변 후 불편감이 남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랫배의 힘을 빼고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필요에 따라 침이나 뜸을 이용해 복부의 긴장을 완화하고 장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받아 맡은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돌보아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몸을 잘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건강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하고, 잘 움직이고, 잘 자는 것. 오늘 아침 내 배는 편안한지, 배변은 자연스러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감사로 돌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 백서. 지금까지 헤아림 한의원 왕경석 원장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동에 살고 있는 고양화 집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방이동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제가 7월달까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한글 수업을 하는 방과후 교사로 섬겼고요. 9월부터는 새학기부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0: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섬기게 될 계획입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고양화 집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0: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제 생각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자매였어요. 친척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마다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일하러 나가셨고 저희 다섯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를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후에 계속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 교회에 이제 아이들을 세례를 받고 하면서 내 남편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임마누엘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고양화 집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0: 원로 김복도 목사님부터 지금 현재 김정국 담임 목사님까지 군선교, 또 교육에 대한 선교, 그리고 해외 그 선교사 파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김정국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설교 말씀이 따뜻하시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려고 늘 힘쓰시고 노력하시는데요. 설교 그 원고도 항상 다 외워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쉬운 그런 결단의 말씀도 매주 이렇게 전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1: 고 집사님에게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길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지요.
0: 제가 이렇게 기독학교, 기독유치원을 찾게 된 이유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안에 어려운 힘든 일들을 어머니께서 홀로 이제 다섯 자매를 키우시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다면 이 어려운 그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만날 때 더 잘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독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1: 고 집사님을 지금의 교회로 인도하신 집사님이 극동방송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0: 또 한 7, 8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아는 집사님께서 저를 임마누엘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극동방송 한번 들어봐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그날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사도 왔고 교회에 정착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제가 또 마음에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허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집안에 24시간을 제가 틀어놨어요. 극동방송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큰 위로와 힘과 그런 걸 주었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이름입니다.
0: 선교사라는 개념이 해외에 나가고 어렵게 막 복음을 전하는 약간 그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내가 전파로 만 원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꼭 참여하고 싶었고 그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시기에는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이 그 다음 날인가 이랬는데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마음이 힘든 상태였었는데요. 제가 만 원을 딱 그때 결단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30대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전파 선교사야 너희는 선교사야 하라고 항상 다짐을 해주죠.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겠습니까?

0: 사랑하는 권오뉴 아빠. 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제일 고마운 건 하나님 모르던 당신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너무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건우랑 오뉴야, 정말 엄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향한 그 계획 잘 알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 사랑하고 축복하고 엄마가 늘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1: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에 이어 고양화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시고 입원 치료를 오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어머님 치매가 좀 천천히 진행되고 남은 그 여생을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신우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전이되거나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드리고 또 저희 친정 언니가 둘이 두 명이 또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들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고양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사랑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FA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청소년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나요? 무료 포인트나 승부 예측처럼 게임으로 보여도 돈을 걸었다면 결코 게임이 아닌 도박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더 큰 돈을 잃고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학업 중단과 가족 갈등, 친구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처벌 대상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순간의 호기심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건강한 꿈을 선택해주세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와 상담은 국번 없이 117입니다. FBS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주최,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 주관으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안영생활체육시설에서 2026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제16회 대표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기독교 축구협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시 동구 중동에 위치한 대전제일교회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국제기도원협회 대전캠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전민새생명교회가 10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26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진행합니다.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민새생명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드림교회가 10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제12회 교회 교육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 드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 3억 원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자동 반영되며 기부금 단체는 명세 제출과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발급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

0: 대학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9월 30일까지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날 혹은 격려가 필요한 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